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끌려가던 인류 역사 속에 생명의 빛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승리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망을 깨뜨린 사건,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생명의 장을 열었던 가장 소중한 새벽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위대한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떨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인류 역사의 종착역인 줄 알고 지금도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새벽을 알려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 아직은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죽음이 무서운 사건이지만 죽음마저도 삼킬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이 부활 사건을 정감으로써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면 부활의 새벽을 깨우고 망해가는 멸망해가는 이 인력사 속에 새아침을 도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찾아갔던, 처음으로 찾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달려갔던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공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만 달려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9장 25절에 나일 때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따라갔던 네 명의 여인들,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네 명이 부활절 새벽 무덤까지 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해석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네 명이 가긴 갔지만 그들보다 앞장서서 제일 먼저 혼자 달려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았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돌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2톤 내지 3톤 정도 되는 큰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혼자이므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돌덩어리가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금방 의심을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돌이 옮겨진 것 한 가지만 보고 무덤에 들어가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벌써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걸 보면 여자분들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조그만 것만 보면 벌써 스토리가 쫙 나와요.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식당에서 남녀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딱 보고 오면요, 저분들이 사귄 지 얼마 됐고 결혼을 약속했고 같이 살려고 집까지 얻었더라, 다 스토리가 나오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신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케이스도 얼마나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는지, 돌이 옮겨진 것 하나만 보고 예수님이 도난당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삼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 기록을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누군가가 나의 시신을 분할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를 찾아보아도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도난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한 본인의 상상력에 기초한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도 말씀을 뛰어넘을 정도의 창조력이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다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 도난설은 나중에 반대자들이 제시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그 그룹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에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훔쳐갔다 하라.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막둘라 마리아의 이와 같은 어썸션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두 명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99% 사도요한 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직접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렸는데 요한이 더 앞서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Maybe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평소에도 요한이 운동을 더 잘해서 달리기가 더 빨라서 먼저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합당한 설명은 못 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일부러 요한이 먼저 앞장서 갔다는 것을 밝힌 것은 사도 요한이 무덤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장까지 따라간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십자가를 보지 아니한 사람은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처형까지를 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디에 묻는지를 그는 보았고 그래서 앞장서서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도 알지 못한 채 일단 뛰고 보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달리기만 하는 평소에 베드로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먼저 앞장서서 무덤에 갔지만 실제로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간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건과 세마포만 가절하게 정돈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8절 볼까요?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을 말합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렇게 결론 짓기가 쉬울 것입니다만은 그 다음 절인 9절을 연결시켜 보면 여기서 믿었다는 것이 그러한 뜻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요한이 믿었다는 이 표현은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리포트한 사실이 맞았구나 이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 갔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직접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렇게 쟁쟁한 사도 중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수많은 쟁쟁한 인물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막달라 마리아는 이를 역사상 최대 사건인 부활을 목격하는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증언자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수많은 사도들, 그 외에도 쟁쟁한 이름을 가진 많은 인물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보여주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잘나서 그랬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 막달라나가 마리아가 갖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사는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먼저 나타내 주신 것일까요?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일단 여자의 귀에 들어가면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maybe 이것도 한 가지 설명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을 깨우는 새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영적 자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소식을 전거하고 새벽을 깨울 많은 일꾼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언자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인류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인물이 되려면 아무렇게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역사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깨우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의 케이스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주님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새벽을 깨우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던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이 시간이 몇 시경을 이야기할까?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이나 원래 기록된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각 가운데 사경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녘인지 모르지만 집을 나섰을 때는 아직 어두운 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서 캄캄한 밤에 묘지를 향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웬만한 담력을 가진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캄캄한 밤에 묘지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무엇이건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파워예요. 그래서 엄마는 강한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한 이 사랑,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강한 것이고 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배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은 이 막달라라는 지역 자체가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출신 지명을 먼저 앞에 붙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은 창기의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Town of Prostitution. 그러므로 가장 누추하고 명예롭지 못한 창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 출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창기였고 일곱 귀신 들렸던 여하튼 처참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전성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 근데 로마 군대가 그곳을 점령을 하면서 그 군대에 장군 되는 사람이 여자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많은 여자분들이 다치게 되고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화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랍비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한 끝에 한 명의 희생양을 드리기로 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온 마을 사람들의 그 고통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그 장군의 숙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마을을 떠난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을 막달라 마리아를 손가락질하 수치를 주고 멸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에 살지 못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지금 소개해드린 막달라라는 지역으로 갔고 장비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귀신까지 들려서 처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 귀신 들렸다고 해서 누구도 케어하지 않고 다가서지 않는 이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 10년 가운데는 수많은 상처가 있고 육신은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이와 같이 누구도 케어할 가치가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존귀함을 심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부어줄 수 있는 사랑을 그 가슴 속에 부어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단 한 번 자기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예수님, 누구도 주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 사랑을 받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위에 사는 삶,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처형당할 때 처형장까지 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처형장까지 갔다가 나도 같이 몰려 처형당하게 된다면 죽으리라.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후에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즉각 달려가고 싶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갈 수가 없어서 그는 밤새 뜬 눈으로 기다리다가 새벽이 밝기가 무섭게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되면 무덤까지 갈 수 있어요. 어디를 달려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나에게 무슨 사건이 생겨도 겁이 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리고 나도 주를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아깝지 아니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모든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루틴하고 타성에 젖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식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나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 먹지 않아도 배불렀어요. 수만 길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든지 멸시를 받아도 예수님 땡에 다하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도 주님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새벽을 깨우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향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오늘 이 11절 말씀이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두 제자가 집으로 간 이후에도 계속 무덤가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she remained there.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 머문 케이스가 세 차례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새벽녘에 혼자 무덤으로 갔을 때 그는 무덤가에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경우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즉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리포트하러 갔을 때에 제자들과 같이 다시 무덤으로 갔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버린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 무덤가에 머문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간절함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을 지나가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거나, 이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이런 영적인 집념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적당하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안 되면 할 수 없지. That's fine.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는 진짜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도 모든 사람이 다 주의 곁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남아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이라는 것은 with all your hearts, 너희들의 온 마음을 다 합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때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함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을 약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무덤 앞에 있었더니 13절에 의하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뒤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서신 주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Maybe 날이 어두워서 얼굴을 잘 분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실 거라는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설명보다 더 많은 자의 설명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 때 머물리 고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화스럽게 영광되게 다시 사신 예수를 보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마리아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순간 마리아의 가슴이 열려지면서 자기 앞에 서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열고 정말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오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란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나의 가슴을 열고 맞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알게 되기 시작해요. 이런 면에서 신앙은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설명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논리를 다 동원하고 체계를 다 동원해서 설명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논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닥트린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신비로운 면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서 질문했을 때에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 설명하시기를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셨죠. 바람과 같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 역사도 거듭하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만지고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아요.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신비롭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신앙 체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가슴을 열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됐을 때 그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체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전가할 사명을 우리가 가질 때
새벽을 깨우는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붙잡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주님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maybe 주님의 발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붙잡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성천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는 붙들 수가 없나요? 만질 수가 없나요? 그런 뜻일까요? 만약 그런 케이스라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도마의 케이스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알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으로 나를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은 부활하신 영체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법적으로 말이죠. 여기서 만지지 말라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Present Imperative. 이 헬라 말에서 이와 같은 문법적인 요소는 어떤 행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할 때.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Don't touch me가 아니라 Stop touching me.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말아라. 계속해서 만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Stop holding on me. 계속 나를 붙잡고 있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주님 만난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붙들었는데 무덤 안에서 예수님 발만 붙잡고 계속 있으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났으면 빨리 가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 내려가진 않고 주님 만난 그 감격이 너무 기뻐서 주님 발만 붙잡고 무덤 안에 계속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만 말고 내가 이제 성전에서 올라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전에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먼저 너가 전해야 될 이 사실을 전해라. 그런 의미예요. 윌리엄 바클레가 이것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가 계속해서 너무 오랫동안 예배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Do not spend so long in worshiping me. 네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네가 나를 만난 기쁨은 내가 이해한다. 나를 만났을 때 감격은 내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무덤 안에서 내 발을 붙잡고 계속 월심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Go and tell this good news.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빨리 가서 전거해라 to the rest of the disciples.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참 좋지요. 주님 예배하면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다고 해서 무덤 안에서 주님 발만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부활의 소식은 결코 전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제는 붙들고 있던 손을 놓고 무덤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물론 좋죠. 펠로십이 좋죠. 우리끼리 모여서 누리고 즐기고 교제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기 위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때문에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마귀의 억압하에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이 차츰차츰 밝고 빛난 아침 같은 세상으로 바뀌어져서 새벽의 사건들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이것을 전거하라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전하고 행할 때에 교회도 교회다워질 수가 있고 개인의 삶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황수관 박사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죠. 좀 안타깝게 너무 일찍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분이

0: 서울까지 오는데 조금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오늘 결국 꽝이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옆자리를 보니까 자기 옆자리가 비어있어요. 누군가가 앉으면 복음을 전할 텐데 아무도 옆에 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 표현에 하면은 자기 얼굴이 산적 같아서 아무도 자기 옆에 앉질 않듯. 그러다가 앞쪽을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한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옆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면서 사실은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지를 받아든 그 교수님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뭐 전도지를 받으면 뭐 믿겠다든가 믿지 않겠다든가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한참을 있다가 말씀을 하시기를 사실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저는 참으로 주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교회 지사로 부름받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전도지 한 장 나눠준 적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황 박사께서는 이와 같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전도지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황수관 박사도 지금껏 못하다가 처음 한 건데 이분은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와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인데 명함 한 장만 달라고 그 명함을 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혹시 연세대학교로 와서 교수 생활할 용의가 없느냐. 명함 한 장 받고 교수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연세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쓰던 이름을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이후로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지 방송에 출연하고 TV 프로그램에 나가고 뭐 테이프 만들고 집회하고 나중에 황수관 박사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이 제 생의 최고의 이력서가 됐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삶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이력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력서는 없어요.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의 삶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디까지 가야 멈출지 우리 사회의 병악들 문화적인 타락을 우린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멈추게 될지 경제도 혼란하고 영적인 삶도 혼란하고 그야말로 어둡고 어두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데 누군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 들고 나서서 새벽을 깨워요.
1: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정해놓은 성사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공포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약의 성사들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매정할지라도 너희의 게으른 손과 나태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이렇게 세우라 라고 강요하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영적 게으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게으름이 가끔은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것을 가벼운 질병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게으름은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심각한 중병이라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부터 딱 이틀을 쉬니까 화요일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민 재판이 있어서 갔었는데 아직 판결은 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나와서 하는데 첫 마디가 이 소송은 합당한 케이스다. 엘리저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는 된다는 거죠. 증인들이 증언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들도 증언을 다 잘했습니다. 저도 조금 했습니다. 판사가 그걸 보면서 마치 제가 판사를 보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했을 때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 하느냐고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가정을 누가 나눌 수 있겠는가? 이건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 그랬더니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데 판사가 그걸 노트에 적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법은 존중되어지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 집행된 법을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법의 근본 정신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성경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옛날 서기관들과 같이 문자만 가지고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처럼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고자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며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담고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은 도전하는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도전을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몸과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첫 번째,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strengthen the hands that are weak and the knees that are feeble. 무슨 말입니까? 약한 손들과 아주 약한 혹은 더 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라, strengthen하게 하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강하게 하라.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12절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삶에 지쳐 피곤한 몸과 병든 몸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몸을 강하게 하여 일으켜 세우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신앙이 되고 안 되는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의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서 도전할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열심을 내지 못할 때 왜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환경을 핑계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 아주 친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정직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사실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앓고 있는 중병이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누구도 별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심각한 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카트만두 왕국에는 새에 대한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은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는 것입니다. 카트만두 왕국은 산간지방이죠.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아주 춥고 눈보라가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낮이 따뜻하니까 낮에는 막 다른 새들처럼 꾀꼬리 소리를 내면서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며 놀고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고 나면 밤이 되어서 차가운 눈바람이 날리게 되면 그제서야 둥지를 찾아서 방황하며 울어대는데 마치 그 울음소리가 아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아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라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날이 새면 다시 집을 지으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슬피 울며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서도 날이 밝아지고 따뜻해지면 또 다시 다른 일을 하느라고 아니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는 밤새 울며 고통스럽게 결심했던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밤마다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과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평안한 때는 룰루랄라 하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는데 그런데 또 평안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 까먹고 룰루랄라 하지요. 그런데 또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고 노래하는 새와 같이 또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평생 가서 이 모양 이 모습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게으름의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냥 매일 그렇게만 살다가 세상을 힘없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매정할지라도 너희의 게으른 손과 나태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이렇게 세우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영적 게으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게으름이 가끔은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것을 가벼운 질병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게으름은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심각한 중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병에 걸리면은 평생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중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도전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게으른 손과 나태한 무릎을 일으켜 세움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늘 신령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연약한 손과 무릎이 강해짐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게을러진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말씀은 똑바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걸으라. 오히려 병든 것이 있다면 고침을 받아서라도 똑바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문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똑바로 걸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또다시 금방 우리의 손과 무릎이 게을러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쉼은 필요하죠. 그러나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저앉아 포기한다면 우리의 영적 손과 무릎은 언제든지 연약한 채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거운 쇳덩어리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똑바로 걸으라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걸으라는 말은 영적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영적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이 힘든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일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고 우리의 상처나 또 힘이 빠진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치유함을 받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연약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를 치료해 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제 몸을 다 만지고 점검해 보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제가 기본 체력이 있어서 좀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본 체력이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인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한 운동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일주일에 두 번씩 많이도 안 해요. 딱 20분씩 30분씩 20분에서 30분 근육 운동을 하거든요. 근육 운동을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꾸준히 계속하니까 기본 체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간을 가지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것은 계속해서 단백질을 줄이면서 자연 채식을 했고요. 그리고 호수를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도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이 지나니까 이 턱 밑에 야구공만 했던 혹이 한 번 자고 일어나니까 작은 사과만 해지고 또 한 번 자고 일어나니까 달걀만 해지고 또 한 번 자고 일어나니까 포도알만 해지고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 턱 밑에 있는 것은 원래부터 붙어있던 지방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딱딱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 채식과 호수를 도는 일도 꾸준히 하니까 병이 치료되고 몸이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꾸준히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되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 영적인 힘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은 시간이 갈수록 날로 더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꾸준히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신은 비록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며 그래서 새로운 힘이 더해지고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영적인 기본 저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영적으로 쓰러지더라도 곧바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저력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이 든든해야 됩니다. 밑이 든든해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이 요트 경주자인데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요트를 타고 횡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코요테라는 중형급 요트를 제작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세계 일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게 날렵한 몸매를 가진 기가 막힌 요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신 장비들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그가 미국을 떠난 지 11일 만에 요트가 행방불명되고 그도 행방불명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 수색해서 발견했는데 포르투갈에서 남쪽으로 720m, 2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요트가 뒤집힌 채로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없었죠. 실종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트는요, 절대로 뒤집힌 채로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배 밑에 용골 부분에 4톤짜리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4톤짜리가 있으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요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갖고 자세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용골 부분에 있어야 할 그 4톤짜리 중량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봤더니 바위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사팀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마이클 플랜트가 너무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배를 만들 때부터 겉으로 보이는 수면 위에 보이는 이 부분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지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이 용골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것 같다. 그래서 풍랑이 몰아칠 때, 풍랑이 몰아치지 않을 때는 배가 순탄하게 갔지만 풍랑이 몰아치니까 이 배가 뒤집히고 뒤집혀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 그런 삶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성을 쏟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에, 우리 영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람이 불고 풍파가 몰아치는 이런 영적 공고함에 빠지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풍파와 풍랑을 만났을 때 뒤집혔다 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뒤집히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영적인 저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풀어닫힌 파도에 금방 넘어져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도전의 시작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왜 중요하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과연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아니하고 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을 만나러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힘의 원천은 태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태양 에너지를 식물을 통해서 저장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공급받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일 식물이 태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식물만 죽어갑니까?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도 인간들도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영혼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힘을 잃게 돼서 결국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께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생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는 참된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 보여주시지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 눈은 절대로 그분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는 먼저 우리 삶에서 이웃과 화평하고 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송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 뵙고 은혜를 받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건강한 영혼의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삶에서 맨날 다른 사람과 싸우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응답받지도 못하고 은혜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지 못하다면 문제는 여기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는 삶은 매우 기본적이지만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영적 도전은 어떤 대단한 플랜들과 대단한 어떤 프로젝트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말하는 습관을 바꾸고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또 매일매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를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제자훈련 마지막 과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세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잘 모르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에베소서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연애할 수 있다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기본은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100%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no matter what, whoever, 누구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괴롭혀도 내 안에는 그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킨다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찬송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은 죄를 낱낱이 그대로 정직하게 고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한없이 맑은 생수의 강물과도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화평함과 거룩함의 강물이 한없이 그의 삶에 넘쳐 흐르게 함으로 늘 자신이 상처나고 더럽혀진, 자신의 상처나고 더럽혀지는 영혼을 깨끗이 씻어 늘 그 깨끗해진 영혼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은 바로 우리 더럽혀진 영혼을 씻는 회개, 그 회개로 인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입술과 눈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열매가 없는 회개는 용서받은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달라스의 오클리프 바이블 펠로우십 철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한 7,000명 이상이 모이고, 또 이 목사님 최초로, 흑인 최초로 달라스 그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본인의 침실벽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는 기술자를 불러서 고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와서 고칩니다. 그 균열에 시멘트 몰타르를 바르고 그 위에 매끈하게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가보니까 또 그 균열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술자를 불러서 고쳤습니다. 또다시 몰타르로 틈을 메우고 그 위에 페인트칠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에 또다시 그곳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를 통해서 근본적인 진단을 해봤더니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의 기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가 문제 있기에 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집을 헐고 다시 짓기 전에는 벽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 자꾸 균열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예배 때마다 나와 다시 그 균열을 메꾸고 또 메꾸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또다시 균열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겉만 화려하게 장식하려 하지 말고 매일같이 우리 영혼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일어서서 걸으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더 맑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벌고 대단한 성과를 내는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쩌면 소모적이기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배려하는 일을 하며 한순간 한순간 그 삶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기에 더 에너지를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한 기초가 생겨날 것이요. 그 단단한 기초에서는 내가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시절을 따라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도전의 시작이란 말은 거창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날마다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나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

0: 사랑하고 죄악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기초, 영적인 기초 위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이 오뚜기와 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이 참으로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마시게 될 그 고난의 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도 왕국이 오면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서로 분을 내고 다투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라기는 당신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6번째
1: 무슨 일일까요? 거저 곧 도통천신국 같은 데는 안 가시는 분이신데
2: 기르게 말이에요. 내래도 무슨 일인가 궁금합니다. 장로님께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카 같습니까?
1: 기려야 갔구만요.
0: 유계준 장로는 바로 조만식 장로를 찾아 나섰다.
1: 장로님, 그 무슨 일로다가 전신국엔 가셨디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겝니까?
3: 마침 내 장로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1: 디고이 무슨 말입니까? 절 찾다니요.
3: 장로님, 우리 교회에 오실 목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0: 아이 기름,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는 거입니까?
1: 예. 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내 오늘 전신국에 가서 우리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0: 기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 아니, 뭐가 말입니까?
0: 제자라면서요. 제자를 목사로 모시는데 괜찮으시겠나 이거입니다.
1: 제자라고 목사님으로 모실 수 없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신데요. 잘 모셔야죠. 그게 우리 장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0: 장로님,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 산정현 교회에 오실 목사님께서 정해지셨다면서요?
1: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0: 전신국에 다녀오셨다면서요?
1: 아직은 확정된 거 없습니다. 기론이 너무 길어지 마시라요. 그저 부인, 내 며칠 후에 마산을 좀 다녀와야 가시오.
0: 마산을요?
1: 그분이 지금 마산에 있다고 하더만요. 가서 한번 뵙고 와야 하되 안 가시오. 기론이 그렇게 하시라요.
2: 교회에서는 그간 비어있던 담임 목사 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교회 안팎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3: 뭐야? 산정현 교회가 후임 목사를 결정한 것 같다고?
4: 예. 들리는 소문으론 마산에 그 작자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3: 마산?
4: 예. 아직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 자를 데리려 산정현 교회가 마산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소문입니다.
3: 마산. 이거 심상치가 않구만.
4: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 인정. 하. 지금 당장 마산에 전보를 쳐서 그곳에 누가 목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4: 아, 저, 지금 말입니까?
3: 그렇다.
4: 마산에 있는 목사들 모두 말입니까?
3: 몇 번 말을 해야 알아듣나?
4: 그 한둘이 아닐 텐데요.
3: 지금 나하고 장난하나?
4: 아, 예, 알겠습니다.
3: 마산, 마산. 이거 기분이 왠지. 그런데.
2: 당시 경상남도는 신사 참배에 대한 거센 저항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평양경찰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을 리 없었다. 마산. 그곳에서 평양으로 회오리가 향하고 있었다.
5: 유계준 장로님, 이번에 장로님께서 마산으로 김찬도 홍정락 장로님들하고 한번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1: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모셔오는 분인데 우리들이 찾아뵙는 일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시가시디요. 고조곧 제자이시고 한데.
5: 그러고 싶지만 외놈들이 무슨 수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1: 아, 기럴 수도 있겠구만이요.
5: 제가 연통을 넣었으니 만나시는 데는 아마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1: 기름 뜻대로 하겠습니다.
5: 그 먼 길이니까 조심들 하십시오.
0: 조심하세요.
1: 염려 마시라요. 거저곧 내려없는 동안에 상점을 잘 부탁하겠소.
0: 그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목사님 꼭 모셔오셔야 합니다.
1: 기꺼이 내 뜻대로 돼가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 하는 거인데. 기름 거전에 다녀오갔소.
2: 유계준 장로가 떠나는 그 시각, 평양경찰서에서는 마산의 목사들 중 누가 평양으로 올라오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3: 마산, 마산이라. 도대체 그것엔 누가 이 평양으로 올라온다는 것인가?
4: 안돼, 큰일 났습니다.
3: 겐저, 너 끝없이 들어오는가?
4: 아, 죄송합니다. 저 큰일이라서.
3: 무슨 일인데 그러나?
4: 유계준이가 지금 마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3: 유계준이가? 조만식이 아닌 유계준이가 간다고?
4: 예. 지금 평양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3: 틀림없이 거물인 거물인데 누구길래? 누구야? 도대체 누구냔 말이다.
4: 모시모시? 아, 뭐? 그게 사실인가? 알았다. 수고했다.
3: 누구인가?
4: 알았답니다. 마산에서 이곳으로 올 목사가 누구인지 찾았답니다.
3: 그게 누구인가?

출연 정은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유명한 성경 해석학자인 버나드 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담임교회를 사임할 때 담임하던 교회 교우들에게 그의 후임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충고를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성경에 동떨어진 한 구절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택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웅변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상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웅변의 효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상실하게 하며 그 자리에 설교자의 맛을 대체해 놓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창하고 재밌는 설교를 듣고 좋아하기보다는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는 설교를 듣는 일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교양적인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에서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4: 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견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탈 것이여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득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간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5: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4: 제3장 화 있을 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굉굉하는 병거 바퀴 소리, 이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륙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승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쳐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이노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모퉁이에 미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집이 벗겨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희 중 장장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승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호 쌓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소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에 넓은 것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고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구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이까.
5: 제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후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4: 제3장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 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팔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혼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섬기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나훔에서 하박국 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16절까지 보았는데 13절로 16절을 한 번 더 읽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교훈,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교훈을 참고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었었고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되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런 처음에는 그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던 그런 부름과는 좀 달라요. 이 바울은요. 비록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실 때 그분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실로 다메섹 도상의 그날까지 아무것도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이름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름 예수에 관한 것이었는데 바로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 중에 이방인들이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대사도가 이제 앞으로 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사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필립, 또 네로, 뭐 이런 여러 임금들 앞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사도가 되게 되고 그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성에 들어가면서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복음 전함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회당은 그가 사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정말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그 이유,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가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선택을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 어찌 보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뭐 조금 어느 정도 압니다만은 바울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모진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잘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사울의 그 회심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회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순차적인 것. 그래서 다소의 사울의 회심도 보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예수님은 사울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분은 떠나시겠지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즉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눈을 영적으로 열게 하셨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닫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성령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상고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거죠. 다소의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보면 흠뻑 젖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서신들을 읽어볼 때

스데반은 하늘을 올려다보고서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수의 사울은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늘이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변하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하늘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저는 사울이 실로 하늘이 열리고 그 또한 하나님의 한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에게 나타나셨던 분은 바로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바로 주께서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 주님이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의 회심에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비록 그 사람이 회심의 순간에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전심을 다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당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모르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스코필드 성경을 편집한 분인데요. 그는 회심하기 전에 유능한 국제적인 법률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대단한 술꾼이었었고요. 그런데 그에게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스코필드 박사가 회심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셨죠. 한 번은 루이스 스페니 쥐퍼 박사가 스코필드 박사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스코필드 박사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만일 어머니가 저의 회개한 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저의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 매기 목사님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회심에서 사람이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회심의 순간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무릎 앞에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그에게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이는 참된 회심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메섹에 있는 다소의 사울에게로 이제 가보게 되는데 그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고독한 장님으로 시력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청년이었지만 그는 회심 후에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를 돕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9장 17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는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소의 사울이었지만 또한 이제 그는 동시에 형제 사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원수가 아니죠. 그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른 신자에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정말 형제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큰 단점이 되겠죠. 우선 사울은 시력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했었고요. 이것은 신자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체험이 아닐 수가 없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환원하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그에게 오기 전까지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시력과 영적인 시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울은 회심의 표시와 인침으로서 물세례를 받게 되는데 물은 그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즉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던 거죠. 아나니아가 그럼에도 그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는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외적인 증거로서 물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19절로 가보실까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가보세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라는 표현 참 의미가 있죠. 다소의 사울은 즉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는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믿기 전에 그리스도,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던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을 수도 없었고 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자네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9장 23절로 25절을 보시죠.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논쟁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또 그가 예수를 널리 전파하게 되자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광주리에 담겨 성을 빠져나가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체험을 가는 곳마다 자랑스럽게 간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왜 바울이 이렇게 되는가? 그의 관심이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자신의 체험을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면서 인기를 끌려는 일부 간증자들에게 경종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뭐라 그럴까요? 좀 공예배시 이럴 때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대패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요. 진정 설교자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을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해 보이시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나름대로의 자세로 사역을 감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사울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다수 사람 사울이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술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그에게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행했던 술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고 들어왔던 차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접근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여기서 여기 소개된 바나바는 그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죠. 위로와 또 위로자, 뭐 위로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의심받고 있던 사울과 함께 동행하여서 제자들 앞에서 그를 감싸주게 됩니다. 정말로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자가 되었던 거죠. 우리도 여전히 그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감싸주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바울의 든든한 영적인 그런 후견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레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끝부분에 보시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그러지 않고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입니다.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죽은 사람을 제일 먼저 살린 사람도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했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아합 왕 앞에 전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는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 아니라 뭐 더한 사람 앞에서라도 얼마든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합 왕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저주의 메시지를 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겠죠.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시면 실제로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여기 내 주는 아합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구약 성경의 오바댜서를 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오바댜예요. 아합 왕의 신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주께서 아합 왕이죠.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요.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데 다 찾아다니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숨으라 그랬어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숨으면 이제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여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시는 그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셨는가 하면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주셨죠. 그 방법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참 여러 가지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중에서 하필이면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여 살리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명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어디 어디에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네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 사람 까닭 잘못하다가는 발각됩니다. 그죠? 맨날 도시락 들고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왜 아무도 안 사는 저기를 왜 저렇게 뭘 먹을 걸 들고 다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발각되겠죠. 또 다른 짐승이 그 일을 한다고 해도 들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먹을 것을 입에 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관찰 잘하는 사람들은 저 개가 저거 좀 수상해 그러면서 또 쫓아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들키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까마귀가 몇 마리가 동원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수십 마리가 동원이 됐겠죠. 입에다가 뭐 고기든지 뭐 하여튼 이런저런 것 이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먹고 그 그리시네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순종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얘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하고 저녁밖에 안 갖다 줬어요. 원래 사람은 새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심은 왜 안 갖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갖다 주고 저녁 갖다 줬는데 이런 거 보면 어쩌면 사람은 두 끼만 먹어도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새끼를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두 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두 끼만 먹고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좀 날씬하고 싶다든가 또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든가 이런 분들은 여러분 뭐 두 끼만 한번 출하를 해보신다든가 양을 조금 줄여보신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은 까마귀들이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물은 뭘 마십니까? 물은 그리시냇물을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물은 그리스 시냇가가 바로 거기 옆에 있으니까 거기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그 그리스 시냇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도 물이 말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으면 다른 시냇물은 뭐 마르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시냇물은 안 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숨어라 그랬고 그 물 마시라 그랬으니까 다른 물은 다 말라도 그 물은 안 말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 물도 역시 말랐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고 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장사 안 되고 다 고통당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강한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28절부터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킬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하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고 나서 제일 끝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으면 염려하고 입을 것도 없으면 염려하고 항상 문제 생기면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라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들 생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마실 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진짜 다 마르게 생겼어요. 그 말라가는 그리 시냇물을 바라보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면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여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다른 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우물이라도 좀 파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우리 머리를 굴리면서 연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회가 안 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다른 목회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그런 생각하죠. 목회가 힘들고 그러면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자리 그대로 앉아있는 이것이 저는 얼마나 저한테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물이 잘 흐를 때 그거 지켜보면서 앉아있는 거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뭔가 하면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결과가 당장에 안 나타나도 정말 괴로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저의 롤모델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예요. 이 장면의 엘리야,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은 말라가지고 지금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껐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또 참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아무런 결과가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제 내가 이 헌신 그만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만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맡은 사에 그대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있었더니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야, 참고 참았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또 그게 그만 있고 일어나서 네,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 여자가 너를 잘 섬겨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아마 춤을 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자가 해주는 밥이 훨씬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시냇물이 말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냇물이 안 말랐으면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도 없고 계속 그 물 마셔야 되고 까마귀들이 갖다주는 그 물, 그 음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얼마든지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어주신다고요? 선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실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상황을 바꿔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이제 가라고 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다 됐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땅 중에 사르밧 땅이냐 이거예요. 사르밧. 그 사르밧은 어디에 속한 땅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에 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시돈의 왕이 누군가 하면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 지방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중간에 보시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누가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 어디 왕이라고 그랬어요? 시돈 사람의 왕.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야 할 그 사르밧 땅은 아합 왕,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 왕의 장인이 왕으로 있는 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라 그랬을까요? 사람 생각은, 사람 생각으로는 그곳이 위험한 곳인지 몰라도 하나님 생각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사르밧하고 시돈하고는 가급적 먼 곳이 안전한 땅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아합 왕의 장인, 바로 그 코앞이 가장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왜 하필이면 과부에게 가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과부라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만 과부라는 말을 쓰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과부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이 과부에게 가라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과부에게 가라 그랬느냐 하는 거죠. 그 당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과부나 고아들이잖아요. 참 가장이 남자가 남자 가정이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인데 이 기근 때문에. 근데 여자 혼자 사는 그 집이 여러분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나마나 사실은 이거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한 여인에게로 가서 도움을 받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니 또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으로 갔지요. 예. 그리 시내가에서부터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150km 정도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이제 걸어서 갔겠죠. 150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찾아가야 할 사람은 이제 과부인데 그 과부의 이름이 뭔지, 집 주소가 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씀에도 순종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요. 이런 거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자, 이제 계속 보시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는지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성문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과부로 생각되는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물 한 그릇만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실제로 목도 말랐겠지만 물 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고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이 맞는 것이고 순종의 은사가 전혀 없고 섬기려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테스트를 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지 직접 찾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그는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주는 부모는 그는 어리석은 부모예요. 자식이 할 수 없는 것만 부모가 도와주고 자식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부모고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기 결혼하는 청년들 몇 있네요. 그 청년들은 자기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나가서 찾아야 돼요. 어딘가에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찾는 거는 누구 몫이냐? 우리 청년들 몫이죠. 결혼하나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잘 찾으세요. 찾을 때 항상 가까운 데부터 찾는 거예요.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혹시 없는가 잘 찾으세요. 찾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또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좋은 직장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찾는 거는 그건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여인을 딱 테스트를 해보니까 순종을 잘해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을 이제 가지요. 근데 그때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뿐만 아니라 떡도 좀 갖다 주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의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한번 가져와 보라는 것이죠. 물 가져오는 것보다는 떡까지 가져오는 건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거 지금 기근 중에 먹을 것이 정말 귀한 때인데 먹을 것 가져오라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듣나 안 듣나 지금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떡까지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탁을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음식 해먹고 굶어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과부에게 보내실 것 같으면 돈 많은 과부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진짜 찌질이도 가난한 이런 여자에게 보냈느냐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아, 이 여인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른 여자를 또 찾아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 모자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 죽을 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다. 그런데 일단 내가 먹을 것부터 좀 해오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 해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뻔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를 몰라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그 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과부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뺏어 먹으려고 별 소리를 다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을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후자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지요? 순종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밀가루 톡톡 털어가지고 그리고 기름 다 따로가지고 떡 하나를 딱 만들어서 대접했더니 보니까 또 통에 그만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도 해먹고 자기 아들도 해줬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통에 그만큼 밀가루가 있고 기름에 또 기름이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간 중에 엘리야도 먹고 살고 과부도 먹고 살고 그녀의 아들도 먹고 살았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요단 강물이 언제 갈라졌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을 요단 강물에 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은 언제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풀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러분 언제 일어났죠? 한 어린아이가 굶을 각오하고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내 것을 먼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적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기근 중에도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과부와 과부의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자의 집에 오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과부와 그의 아들은 굶어 죽었어요. 마지막 그 음식 먹고 굶어 죽으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살고 이 참 모자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여인에게 안 보내고 부잣집으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일단 이 두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으로 갔다면 며칠은 아마 잘 대접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대접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어느 집에 이렇게 오래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여러분 손님이 그 집에 오래 있는 거 원치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저 양감 안 가나?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쫓아낼지도 모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부자 과부에게 안 보내시고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먹을 것을 한꺼번에 왕창 주시지 않고 딱 하루 먹을 만큼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 2, 3년 먹을 양식 팍 한꺼번에 주셨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매일 먹을 만큼만 조금씩 조금씩 주셨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겠지만 그 감사 오래 안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한꺼번에 좀 왕창 좀 이렇게 돈도 벌게 하시고 많은 돈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여간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 안 그러시는지 아시죠?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계시면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할 때 제가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 일생 가운데 그때가 아마 제일 가난했던 시절 같습니다. 근데 그때 참 놀라운 일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0: 사렙다 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인데 막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사 와가지고 진짜 가난했죠. 그때 다른 집들을 보니까 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도 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신학생 부부인 우리가 뭐 추리 살 만한 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야 우리도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잠시 뒤에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크고 작은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또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요만큼만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우시는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참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과학의 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죄인이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안내하고 있는 BBN 무료 성경대학에 지금 등록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리고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회개의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우리가 동행하게 돼요. 동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사사건건 방해하세요. 우리의 일들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말할 수 있는 단시로 기도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생명과 그 소망에 관한 이유,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진짜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진짜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부렵돔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이 앞에서 두 사람 남자예요. 남자가 밭에 일하니까 두 사람, 한 사람 데려 한 사람 남겨두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 한 사람은 부렵돔을 당. 이걸 가지고 또 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운전수를, 비행기 조수를 빼가 버리니까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왜?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두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이미 묵시적 사건의 세상 끝, 종말이에요. 시간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 그러니까 데려가고 버려두었다는 말은 휴거가 일어나고 버려진 사람 환란당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해야 구원받,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데려갔다 이 말은 분리가 일어났다, 영원한 분리가 순식간에 단번에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데려갔다 버려두었다는 말은 순식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분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밭에 일하거나 맷돌을 갈거나,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 거죠.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콩 넣어주고 한 사람은 갈고, 콩 넣어주고 가는데 세상에 맷돌 가는 사람이 안 보여. 어처구니가 없어졌어. 콩 넣어주는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순교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해석, 그 세대주의 해석 종말의 프로그램이 그거 아니에요. 사라졌다 끝, 데려갔다 끝, 버려진 봤다, 이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분리를 얘기하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단번에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니까. 밭에 가서 일해요, 맷돌 갈아요, 직장 다녀요, 학교 다녀요, 공부해요, 취직해요, 아이 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데려가 버려요 한 사람을. 남겼다는 말은 너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을 데려갈 때에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밭 갈면서 찬송하면서 밭 갈았어요? 그건 몰라요. 그냥 똑같이 일해. 겉으로 보자 똑같아요. 그냥 밭 갈았어요. 맷돌 갈았어요. 이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한 사람들은? 뭐 특별한 기도원, 저 지리산 갔어요? 어디 기도원에 갔어요? 안 해요. 똑같이 밭 갈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똑같이 맷돌 갈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오늘 뭐 해야 돼요? 직장 생활 하세요. 예? 내일 확실하게 주님 오신다 해도 오늘 주님 직장생활 하세요. 왜 그 날짜와 그 날을 알아야 돼요?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늘 그냥 직장생활 하세요. 물론 우리 국민들은 속아서 그런 말 잘 안 들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왔어요. 제일 먼저 대전으로 피난 왔다가 대전에서 대구까지 피난 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국군은 이기고 있습니다. 피난하지 마세요. 피난하지 마세요. 예?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을 든든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광고를 했다니까요. 방송으로 막. 에? 어디 있어요? 대전에서 피해가지고 피난 가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있으십시오. 한강 끊어붙여버리고. 이건 우리나라 뭐 임금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선조가 도망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 믿으면 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서 데려가세요, 자기 백성은. 그러니까 보세요, 밭을 갈거나 맷돌을 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주님 오시는 간에 그냥 똑같이 가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 다니면 구원받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다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다 뭐 찬양대도 해요. 뭐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데려가는 자가 있고 데려가면 예, 안 데려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천녀 비유와 똑같아요. 다음 주에 볼 여천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깨어있으라. 1차적인 깨어있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령 오심을 기다렸어요. 성령임했어요. 그래야 되니까 이들은 종말을 얘기하죠. 그럼 성령에 임한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기다리는지. 구약에서 창세기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제일 좋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동행했다는 말이 없죠. 65세에 누구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고 365세에 데려가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65세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왜?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선지자로서 세상에 심판을 예언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보면요. 요한 1, 2, 3 앞에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세상에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낳을 때 이름이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무두셀라 에녹 어떻게 살아요? 예, 언제 세상에 심판이 임할까? 무두셀라가 놀다가 잠시 없어지면요. 얘가 죽었나? 그러니까, 종말에 올까? 이건 종말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무두셀라 갑자기 머리에 열 난다? 야, 이러다가 죽을란가? 종말이 올 텐데?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무두셀라가 사실은 성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무두셀라가? 예,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기다리고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가 무두셀라 죽던 날이에요. 희한해. 딱 맞아들어요. 무두셀라 죽는 그 해가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나요. 그럼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러면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러면 기도원에 갔습니까? 에녹이? 에녹이 기도원에 갔어요?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놀랍죠? 세상에 종말이 올 줄 알고 자녀 낳았대요. 시집가고 장가 갔습니다. 결혼시켰어요. 취직했어요. 일했어요. 돈 벌었어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데려가 버리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으더라. 이런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찾아오셨어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녹에게 찾아가셔. 하나님이 동행해줘. 그게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이는 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누어주셨어요. 그게 성령을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원치 않아도 주님과 뭐 하게 되는 거죠?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까? 뭐 김성수입니까? 뭐 무슨 최성수? 아, 최성수.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까? 그런 동행 말고 정말로 주님의 동행은 영원한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 임하니까 이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동행하는 거야. 나 싫어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싫어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적을 늘 방해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두의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길과 목적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그걸 거부시켜요. 성령이요, 내 안에서 욕구가 있잖아요.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요 또 기도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르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감적이고 세상에 자랑거리들이에요. 이걸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대로 놔두면 이거 어디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대신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야기도 들어주지 마세요. 야기도 들어주면 망하는 겁니다. 들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듯이 우리 안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 왜? 우리는 이 몸이 있는 한, 이 죄의 몸이거든요. 우리 죄 짓는 거 외에는 할 줄 몰라요. 죄 짓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죄의 몸을 그대로 내버려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300년을 살실지 뭐 3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생에 주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에 찾아서 동행하세요. 이걸 에녹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주께서 우리를 동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우리의 사고방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세포 하나까지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의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이름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자존심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체면밖에 생각 안 해요. 쪽팔리면 교회도 안 와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와요. 자기 자존심 상한 있으면 교회 안 온다니까요. 그거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목사가 뭐 인사는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내가 왜 인사 받아야 돼요? 나 바쁜데 지금 다른 사람 보러 가는데. 그런 거가 삐지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아까 에베소 읽은 그 말씀요. 에베소가 다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들은 비방하겠죠. 아이고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천만에 내가 지금 천사를 심판할 자다네요.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다. 이게 정말로 약속으로 믿어지신다면 세상에 그것들 그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다 가져가 그거.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지금 에녹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니까 야 딱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가야지 그거 엉터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깨어있어라. 성령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4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해놓고 내가 너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에서 다 이루고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럼 너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를 확실히 알려줬다고 해요. 언제요?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막 기근이 9.11 테러 일어나고 그럴 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절대 안 옵니다. 혹시 모르죠. 또 한국에 남한과 북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남한과 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옵니다. 그때는. 언제 오실까요? 생각하지 않대. 평안하다. 염려 없다. 걱정 없다. 그때 도주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주같이.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쭉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도적같이 와도 성리만 성도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만들어주시니까.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어느 섬에 가야 된다. 어느 나라에 간다. 어느 장소에 가야 된다. 그게 예측에서 딱 기다리려고 하는 곧 나쁜 놈들이. 그걸 흔히 사사로운 구원 욕망이라 그래요. 성령이 말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래요. 놀랍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뭐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들이 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니, 이미 예수님 알고 있는 자 또 편지 보냈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 온다고요? 평안하다, 염려 없다, 걱정 없다 할 그때에 갑자기 임하니까 피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준비해서 피할 수 있다. 전부 엉터리예요. 준비해서 맞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주님 오셔서 데려갈 자 데려가고 버릴 자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평안하다 아니 그때 갑자기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못 피해요. 그래서 그럼 우자라고요. 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네. 요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해요? 날짜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아모스 말씀하고 이거 인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죠. 아, 그럼 2000년 동안 잠 안 자야 되겠네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게 뭐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기다리는 모습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딴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주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어. 우리의 내용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내용,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의 내용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피로 나누는 그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 그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세우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진노 앞에 서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진노 앞에 서는 거잖아요. 썩어질 것을 향하여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과 그런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남길지라도 그건 진노 심판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면 이렇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냐. 이건 누구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동행하겠다는 거죠. 동행.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피차 근면이 뭐예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거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항성령 임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 됩니다. 이게 위로가 돼요. 이런 말씀이 전혀 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된다면 한성령이 안 임했던 거죠. 다른 영이거나 아예 예수님이 안 믿었거나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정말 나 예수 믿는 거 맞는지, 정말 나 예수 믿는 거 맞는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여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종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라는 것은요, 마트 가는 것 같아요. 큰 대형 마트 카트 끌고 가서 거기 한 바퀴 삥 돌면서, 여러분 그 물건 다 가져옵니까? 뭐만 가져와죠? 필요한 것만 가져와죠. 그래서 교회라는 종교,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트 가서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설교할 때에 그 설교 속에 여러분 필요한 것만 챙겨가요. 그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요. 그리고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회개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우리가 동행하게 돼요. 동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사사건건 방해하세요. 우리의 일들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말하셨으면 단시로 기도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생명과 그 소망에 관한 이유,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진짜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진짜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프로그램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그 근원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걸,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 밤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낮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0절. 이미 뭐 베드로후서 3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과 잊지 말라. 9절부터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임에서 종말의 영임했으면 종말의 세상 끝이에요.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이렇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자기 이름 넣으세요. 오직 주께서는 누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 한번 오직 주께서는 구절을 읽을 때에 너희를 대신에 뭘 넣자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장우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2000년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리를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왜?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자들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에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대비가 안 됩니다. 갑자기 도둑처럼 오시기 때문에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이 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주의 오래 참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된다니까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승리한 자는 이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으로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그 얼굴과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신부이며 교회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면 아비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정말 자신의 전적인 죄인임을 알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런 자들 안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주여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죽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게 다 무너져 내리고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 앞에 다시 무너지고 세워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성령과 더불어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GBBN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쫓아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저희 BBN 한국 방송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말씀과 찬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BBN 방송을 알리고 전파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BBN 한국 방송에서는 ITL 카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카디안은 현재 8개의 언어로 제작되어 청취자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BBN 방송을 전 세계에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희 BBN 한국 방송을 알리시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함께 사역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는 웹사이트 상단에는 ITL 카드 신청하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상단 중앙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BBN 한국어 방송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정말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앞에 두고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몸소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북받쳐오르는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두 계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을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 www.bbnradio.org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딘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그의 불완전함과 광야에서 나올 길을 만드셨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케 하는 진리를 들었고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나섰답니다.
1: 내가 딘? 내 아들 딘이구나.
2: 네, 아버지. 15년 넘게 아버지를 찾아왔었어요.
1: 그렇게까지 하게 해서 미안하다, 딘.
2: 성함을 바꾸셨네요?
1: 그래. 그게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2: 그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던 거군요.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1: 내 엄마는 엄격한 종교 집안에서 자라났어. 네 엄마가 그런 얘기도 했니?
2: 여러 번 하셨어요. 엄마는 여전히 종교를 혐오해요.
1: 우리가 결혼했을 때 네 엄마는 겨우 18살이었어. 그리고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었지. 모든 종류의 제약을 거부하고 자유로웠어. 어쨌든 어느 날 밤 내가 불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 그래서 떠난 거야.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경찰이 나를 유치장에 넣었어.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돼서 기차에 몸을 싣고 무작정 서부로 간 거야.
2: 그래서 성함을 바꾸셨군요.
1: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었어. 엄마는 재혼했니?
2: 네,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7년이란 시간은 지옥 같았어요.
1: 너를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2: 이젠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22살 때 드디어 친아버지를 찾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평화도 발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딘 포드의 실화 간증입니다.
2: 어머니가 재혼하실 때까지 여동생과 저는 하숙집에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하숙집 주인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학교에 가기 전에 항상 기도 시간을 가졌고 주일마다 우리를 주일학교에 데리고 가주었답니다. 제가 11살 때 어머니는 한 남자와 재혼하셨는데 그는 바람둥이여서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면 늘 여자들을 집안에 불러들이곤 했죠. 어머니는 우리를 당신이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 보내셨고 어머니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그 교회에 다니기가 괴로웠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한 번도 우리랑 같이 교회에 안 가세요?
3: 다신 교회 내면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
2: 왜요?
3: 네가 일주일에 7일 밤을 꼬박 그 자리에 참석해보면 할 거야. 네가 만약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피아노 반주를 해야 한다면, 동료는 하나도 사귈 수가 없다면, 만약 증조 할머니처럼 보이는 촌스러운 옷만 입어야 한다면, 그리고 머리 모양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대한 촌스러운 스타일로 해야만 한다면 이해될 거야. 또 만약 네가 듣게 될 말이 오직 이건 하지 마, 그렇게 해선 안 돼 라는 말뿐이라면 말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2: 15살 때까지 우리는 매 주일마다 10마일 너머에 외조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후 집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새 교회가 들어섰고 어머니는 우리가 그 교회에 다니도록 허락하셨답니다. 저는 그 교회의 중고등부 담당이신 소니 목사님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은 제게 다음 날 방과 후에 그분 가족이 운영하는 온실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답니다.
4: 주님께서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단다. 잘 들어봐. 무슨 소리 들리지?
2: 아니요.
4: 꽃들이 자라기 위해 애쓰는 소리 안 들리니?
2: 아니요.
4: 저 꽃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중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이 하기 원하셔. 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할 필요는 없어. 단지 주님을 의지하면 돼.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5: 우와, 이 제라늄 뿌리 좀 봐요.
4: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되어야 할 모습이야, 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뿌리가 튼튼하면 또 다른 환경으로 옮겨 심어질 수 있고 생명수가 공급되는 한 여전히 번성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불멸의 씨앗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온실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 딘.
2: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소니 목사님.
4: 너 지금까지 1년 넘게 중고등부에 있어 왔지? 복음이 이해되니?
2: 네, 예전보다는요.
4: 너한테 성경 말씀을 보여줘도 괜찮겠니?
2: 네, 그렇게 하세요.
4: 자, 요한복음 3장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복음이야, 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생, 곧 믿음에서 오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죄값을 대신 치르셨지.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2: 저도 그 말씀을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해한 적은 없어요.
4: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딘, 지금 이 시간 거듭나기를 원하니?
2: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6: 그날 저녁 저는 기도하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날아오를 듯했죠. 그러나 집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이 전혀 없이 단잠을 잤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어머니께서 저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셨답니다.
3: 너 요즘 아무 것에도 흥미가 없어 보여. 어디 아프니?
6: 아니요. 단지 영화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죄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3: 죄된 일들이라고? 얘가 꼭 광신도처럼 말하기 시작하네.
6: 그리고 온실에서 소니 목사님을 돕고 싶어서 그래요.
3: 너 그 교회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딘.
6: 저 요즘 식물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엄마. 그게 뭐 잘못됐나요?
3: 그게 네가 배우고 있는 전부라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
4: 너희 가족한테 인내하렴, 딘. 가족들이 네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돼.
6: 저희 집도 목사님 집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엄마가 새아버지랑 이혼하신대요. 그리고 상황들이 언제나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4: 엄마 화나셨니? 네가 가끔씩 밤에 여기 온실 간이 침대에서 자고 가는 것 때문에?
6: 엄마는 그것에 대해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전 거기서 자는 게 좋아요. 아주 평화로워서요.
4: 네가 좋다면 여기서 지내도 돼.
6: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4: 내가 한 변호사와 얘기해봤어. 그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네가 이젠 살 곳을 선택해도 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됐기 때문이래. 그래서 법정에서도 너를 강제로 집에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는구나.
6: 그럼 안 갈래요.
4: 좋아, 여기서 지내렴.
6: 몇 주 동안 저는 그 온실에서 살았고 그 부드럽고 따뜻한 공기와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날마다 있는 성경 공부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날마다 기도 시간도 가졌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제 결정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캄캄한 중에 잠을 자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3: 조심해! 유리에 베이지 않게! 문 열어. 저 위쪽으로 선전등을 비춰봐. 저기 있다.
5: 엄마, 이 한밤중에 대체 무슨 일이세요?
3: 너를 이 미친 광신도들에게서 멀리 데려가려고 왔어. 난 평생 이런 꼴을 지겹도록 봐왔다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걸 끝내려고 왔다고.
6: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머니와 두 명의 이모님들 그리고 이모부들이 온실을 깨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고 경찰은 저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죠.
7: 우리는 강제로 너를 집에 돌려보낼 수 없어. 하지만 간곡히 가라고 권할게.
3: 난 널 그 사람들이랑 더 이상 같이 지내게 하진 않을 거야.
5: 그분들은 저에게 잘해주세요, 엄마.
3: 그들은 광신도들이야.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것은 절대 금지할 줄 알아.
5: 제가 그곳에서 지내는 게 뭐가 잘못됐죠?
3: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넌 겨우 16살이야. 21살이 아니라. 네 이모가 널 뉴욕에 가서 같이 살게 해준다고 했다.
7: 딘, 그렇게 하겠니?
5: 그럼 학교는요?
3: 학교는 그냥 관두고 취직하면 돼.
5: 알겠어요.
6: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강제로 떼어져서 이모님과 함께 뉴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타락한 파티들의 이끌림을 받았고 그 파티들은 제게 극도의 불쾌감을 주었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17살이 되었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죠. 집에 돌아가서는 신발 공장이 취직했습니다. 그곳에는 경건한 친교 모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없을 때 소니 목사님이 저를 보러 집에 찾아오셨답니다.
4: 네가 다시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5: 네, 하지만 교회에 가는 건 금지예요.
4: 그 얘기도 들었어. 그래서 내가 찾아온 거야, 너를 격려해 주려고.
5: 고마워요, 목사님. 정말로 격려가 필요해요. 제가 일하는 공장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4: 요즘도 성경 읽고 있니?
5: 기회가 될 때마다요. 하지만 크리스천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못해요.
4: 너무 낙심하지 마. 핍박은 구원과 함께 찾아오는 거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5: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4: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 저도 성경 공부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한걸요.
4: 해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미래를 위한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
6: 놀랍게도 어머니는 제가 해군에 입대하는 것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처음 8개월은 개인 시간이 전혀 없이 오로지 훈련에만 꼬박 바쳐졌죠. 부대나 심지어 막사를 떠나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제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기계 운전병이 되기로 선택했고 오데오 훈련센터에 있는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심지어 한 번도 욕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 동료들은 곧장 제 믿음에 대해 공격하며 핍박했고 곧 저는 그들의 대화의 주제와 놀림거리가 되었답니다.
8: 야, 딘! 난 너란 놈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널 데리고 술집에 가도 넌 그 안엔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 너란 자식은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인 거야?
5: 난 술 안 마셔. 그런데 왜 그런 곳에 가야 하지?
8: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지. 저기 말이지,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우리 외출 허가를 받거든. 우리가 너를 시카고에 있는 스트립쇼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네가 남자로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어. 알겠냐?
6: 그들과 함께 가면서 저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차를 타고 시카고 중심가로 들어갔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스트립쇼 클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행동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처럼
5: 제 평생에 그렇게 더럽고 저속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괴로웠죠. 쇼가 끝나자 우리는 거리를 따라 내려오며 또 다른 술집을 찾았습니다. 거리를 따라 한참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고 쓰인 커다란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에 환한 미소를 띤 한 남자가 서 있었죠.
9: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와서 커피도 드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5: 아마도 나는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네. 너희들은 어때?
10: 지금 농담 아니야? 미쳤어? 우린 지금 진짜 파티하러 가는 길이잖아.
5: 동료들의 조롱 섞인 웃음을 뒤로하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유혹들의 문을 닫고 새로운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뎠죠. 제가 예전에 조금 알고 있었던 그 세상 속으로요. 퍼시픽 가든 미션에는 군인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대접하고 있는 간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몸을 녹이는 동안 한 경건한 분이 저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의 상태를 다 아는 듯 보였죠.
11: 아, 오늘 밤 조금 낙심하신 듯 보이는군요.
5: 저는 어느 곳에도 맞지 않아요. 집에서도 막사에서도요.
11: 형제님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분이세요.
5: 아무도 빛을 원하지 않아요.
11: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5: 저는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11: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5: 제가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11: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세요. 베드로후서 2장은 말씀하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5: 주님께서 정말로 오늘 밤 유혹에서 저를 건지셨어요.
11: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5: 어떻게 해야 제가 그분의 선한 은혜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11: 형제님은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세요. 아주 간단한 거랍니다.
5: 제 상태를 고백하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10주 동안 매주 주말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시카고의 그 선교회로 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선교회 직원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일을 시작했죠. 토요일 저녁에는 곧 제작되는 사슬을 끊고 프로그램을 위해 함께 기도했답니다.
12: 곧 정근하게 된다는 소식 들었어요, 딘.
5: 네, 버지니아 노포크로 가요.
12: 데니가 선교회 전도진 묶음을 형제에게 전해주라고 두고 갔어요. 형제님이 타시는 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전하도록요.
5: 퍼시픽 가든 미션에서 보낸 그 10주는 제가 승선한 배와 노포크 지역의 교회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시켜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대형 신문사에 라이노타이프 기술자로 취직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월급이 올라.
13: 아, 정말 잘 됐네요.
5: 이젠 선교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십일조를 더 낼 수 있게 됐어.
13: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요?
5: 여전히 담배 연기는 싫지만 사람들은 좋아.
13: 날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5: 고마워. 아, 이번 여름에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모이기로 했어. 우리 친가족 친척들. 그래서 나도 가려고 생각 중이야.
13: 아마 아버님도 오실지 모르겠어요.
5: 혹은 누군가 아버지의 소식에 대해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6: 우리가 결혼한 지 2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아이가 한 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한 복음전도 선교 그룹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바하마로 갔답니다. 그곳에서 1년을 섬겼는데 갑자기 긴급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비보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돌아갔죠. 이것이 두 번째로 아버지를 본 때였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이후 4년 동안 저와는 겨우 두 번만 연락했던 것입니다.
13: 딘, 많이 힘들었죠?
6: 아버지는 겨우 44이었어, 윌마. 너무 젊으셨는데.
13: 우린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알지 못해요. 우린 단지 이 땅을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6: 때로는 궁금해. 내가 그 춥고 어두운 밤에 선교회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문 밖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13: 그 사람이 갈라진 틈 사이에 서 있었던 거군요.
6: 그래서 우리도 타락한 세상을 위해 할 일이 있노라고 부름을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0: 이사야 54장 17절은 약속하십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의 죄를 위해 그분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죄의 뉘우침을 아십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세균을 만드셨을까요? 이제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왜 세균들이 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특별히 창조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종종 이러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왜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있는 것이며 왜 그것들을 만들었을까? 사실 단지 모든 미생물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거의 모든 미생물들이나 병원균들은 도움이 되는 세균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100%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그들 중 많은 것들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 항생물질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폭넓게 사용된 이유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또한 2500년 전에 중국인조차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곰팡이가 된 콩의 응고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미생물들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공통의 의약을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박테리아는 식물을 에탄올로 바꾸는 데 사용되어지며 그것은 가스호를 생성하는 데 쓰여집니다. 얼마간의 미생물은 변질된 토양을 회복시켜주며 다른 미생물은 기름으로 오염된 해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박테리아 광산의 우려름과 다른 중요한 무기질, 미생물 없이는 우리는 치즈, 간장, 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높은 영양가에 있는 동물 먹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생물이 없다면 우리는 썩지 않는 나무와 오물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미생물은 우리 창조자께서 만든 가장 중요한 창조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다른 생물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인 창조 위에서 저주의 일부분으로 해롭게 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들로부터 공격받는 우리들에게 의약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수많은 좋은 미생물을 제공해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무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노라.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죄와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네가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불행하다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코너가 보일 것입니다. 그곳을 들어가시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결받아야 할 많은 질문과 대답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러므로 누구의 중재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문제인 불행한 소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쁘고 복된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삶의 불행 가운데서 행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 없는 아픔과 서러움이 내게 몰려와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가슴 저미는 그리움으로 찬눈물 닦으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진 우리의 뒷모습 보며 찬눈물 닦으시던 그 사랑, 큰 고통 가슴에 묻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두움 낯선 곳 사랑 가득 발걸음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주님 찾으시던 그들이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국이.
6: 민국이에게 무슨 일 있어?
7: 글쎄, 민국이가 오늘 좀 이상한데?
6: 그러게, 평소처럼 농담도 하지 않고.
7: 너무 조용히 있잖아.
5: 민국이는 너무 우울해 보였습니다. 민국이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민국이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교회 주일학교 때마다 그 짐이 더 무거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민국이는 그 짐을 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국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국이는 혼자 있고 싶어 곧장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빼낸 것, 사람들을 웃기려고 한 거짓말과 나쁜 얘기들. 민국이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민국이는 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민국이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말을 늘 들어주시는 예수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8: 예수님, 제가 어떤 아이인지를 잘 알면서도 절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아멘.
5: 기도를 마치자 민국이는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민국이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민국이는 기쁨이 넘쳐서 말했습니다.
8: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친구들이 민국이의 변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민국이가 친구들에게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민되는 일이 있나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국이가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 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부의 결혼식 선물 파티에서 수줍을 만한 친구가 종이로 표정한

0: 길쭉한 물건을 들고 항구석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자리가 오자 이 사람은 들고 있던 선물을 건네주었대요. 그 당시에 예비 남편과 함께 포장을 뜯어보니까 손으로 조각한 나무판에다가 완벽한 타원형의 동심원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때로는 하나님이 작은 기적들을 행하신다. 하, 멋진 글이죠. 그 나무 액자는 45년 동안 이 받은 집에 걸려 있었고, 하나님은 작은 것들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수시로 읽고 오셨다고 합니다. 참 너무 멋진 말이죠. 청구서를 지불할 돈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또는 감기를 낫게 해주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작은 기적들이에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후에 이 일의 진행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작아 보여서 점점 지쳐갈 때가 있죠. 하나님은 때때로 작은 기적들을 행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의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작은 기적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것인데 그게 작은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작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낱낱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학창 시절에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성적표에 관한 에피소드를 한두 개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 몰래 도장을 찍어 간다든지 또 지우개나 칼로 등수를 조작한다든지 또 성적표를 모르시는 부모님들에게 수미양가 중에서 가나다라 순서로 가가 제일 좋은 점수라고 속였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행각에 대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자녀들이 부모를 속이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정은 있는데 물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넘어가 준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성적표는 어떨까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을 좁게 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넓게 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안목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좁은 안목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작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면서 물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넓은 땅을 사겠대요. 그럼 그 땅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물었더니 넓은 땅에 나무를 가득 심겠다고.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그랬더니 나무가 큰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잘 기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좀 흐뭇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그 큰 나무들로 뭘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그 나무들을 다 베어서 이쑤시개를 만들겠다고. 아니 그 큰 제목들을 가지고 큰 타운을 건설한다든가 굉장한 꿈을 이룰 것을 기대했는데 겨우 이쑤시개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니 얼마나 실망스러운 인생관 아닙니까? 마음의 안목이 좁으면 무엇을 주어도 좁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큰 일을 위해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홍콩의 한 호텔에 한 노신사가 낡은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2불짜리 홍콩 달러 동전 한 개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만 그 동전이 자동차 밑으로 굴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이 노인은 동전을 줍기 위해서 차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동전이 잡히지 않게 되자 무릎을 꿇고 2불짜리 동전 한 개를 찾겠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호텔 직원이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겨우 동전을 끄집어낸 후에 노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100불짜리 지폐를 꺼내 그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니 동전 한 개를 주워드렸는데 100불짜리 사례가 웬 말입니까? 의아하는 그에게 노신사가 말을 합니다.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액면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2불짜리 동전이지만 그냥 두었더라면 하수구로 흘러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주어진 100불은 큰 돈이지만 성실한 자에게 주어진 보상이기 때문에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의미없이 쓰는 것은 낭비이지만 아무리 큰 돈이라도 사람을 위해 바르게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다는 뜻이. 이 노신사 이름이 리자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중국 발음으로 리카싱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홍콩 최대 기업인 청쿵그룹의 회장이요. 그분이 가진 순자산만 290억 달러가 넘는 홍콩 제1의 부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은 양복 한 벌을 8년 내지 10년간 입고 다니고요. 차도 낡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주택에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술, 담배, 도박, 유흥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처럼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서는 사람이었어요. 베이징, 난징, 뭐 리앙, 청두, 탄진, 광저우, 시안, 충청, 홍콩 등의 수많은 대학교를 세워서 중국민들의 교육 활성화에 앞장을 섰습니다. 베이징의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장인 동방광장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국 런던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큰 부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왜 구입하고 있을까요? 홍콩타운을 만들려고 한대요. 아시는 대로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결과 많은 홍콩 사람들이 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30만 명은 넘을 것이다 추산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주할 땅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이 큰 인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큰 일을 시도할 수도 있고 좁고 작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진 것이 크건 많건 간에 나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삶을 투자하고 큰 픽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남들이 이룰 수 없는 원대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어떤 그림을 품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림과 크리스천이 품고 살아야 할 그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바쳐도 괜찮을, 여러분의 온 생을 투자해도 가치가 있을 만한 큰 인생의 그림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만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대의 가치요,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위해 쓰임받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묵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했던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발칸 반도에 세워진 헬라 교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베리아 교회 등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은 헌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드리는 것을 연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단어를 generosity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대하게 베푸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나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성전 안 여인의 뜰 안에도 연보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에는 헌금함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지만 옛날 성경 보시면 연보궤라고 했어요. 그 연보궤에 가난한 여자가,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전 안에도 연보궤가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도 연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연보가 헌금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연보는 실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말합니다. 혹은 사랑의 헌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전 구성원부터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더구나 AD 46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큰 기근이 찾아오는 바람에 생존 자체가 힘들 정도로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던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을 해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울의 famine visit, 기근 방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섬기는 데 동참을 했는데 특이할 일은 이것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이 구제 헌금을 모으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이 하면요, 디도를 고린도에 보낸 1차적인 이유는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헌금을 레이즈하기 위해 보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게 되면 사실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마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면서 지지부진했는데 디도를 통해서 다시 헌금을 촉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이 세웠던 대다수의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헌금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전체가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마 신약 성경 중에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기록한 부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정말 돈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하긴 하는데요, 헌금을 돈에 대한 이슈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은 사도 바울이 펀드를 레이즈하고 헌금을 모으기 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와 같은 일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선교적인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뿐만 아니라 복음의 완성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두 개의 중대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날 평지에서 일어난 바벨탑 사건, 두 번째는 시온산성,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시날 평지였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큰 평원을 말합니다.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았어요. 왜 쌓았을까요?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하늘문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되어서 혼잡함, 혼돈, 컨퓨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시도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바벨탑을 쌓게 한 것입니다. 자, 인간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넓은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인류에게 주어졌나요? 첫 번째로 흩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다 혼잡하게 만드는 바람에 다 흩어졌어요. 두 번째로 이때부터 열방과 열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같은 언어끼리 같은 문화끼리 모이면서 열국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바벨론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동지역을 비롯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총칭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과 흩어지게 되고 고통과 멸망을 향해 치닫던 역사의 흐름, 이것이 바로 시날 평지가 만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오순절 사건입니다. 물론 오순절 사건은 성령께서 오신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혹은 여기에만 관심을 쏟는 경우를 보는데요. 다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이 오순절 오신 진짜 이유는 멸망을 향해 치닫던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사실 사도행전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복음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인류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이걸 위해 주신 언어가 방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과 저주를 향해 치닫던 인류 역사가 다시 생명과 소망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것을 위해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또 구속사적으로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큰 흐름을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시온산성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헌금을 모금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 보시게 되면 AD 57년도에 바울이 헌금을 들고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헌금 하나 전달하려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다니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했던 이유는 그래야 선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교가 다시 재편되게 되고 로마를 향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고 바울 개인은 스바나까지 달려가서 땅끝 선교를 한 것입니다. 올 여름과 저의 마음속에 바울이 품었던 이 그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 비전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마음에 품어야지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올 여름은 과연 어디에 서 계시는지요? 아직도 시날 평지에 서 계신 분이 있나요? 자신을 위해 바벨탑이나 쌓고 쾌락과 허무한 영광을 구하며 사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높이 쌓아도 이 땅에 세워진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이 있는 시온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복음의 영광을 보아야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성취해 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에 참여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인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받는 것을 말하죠. 값없이 거저 받은 선물,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은혜에 대한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마케도니아에 주신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이 아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절과 2절을 연결시켜 보시면은 사실은 이 은혜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된 사실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독려한 것이 뭔가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도 역시 헌금, 연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오늘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도 은혜로 받았고 구원도 뭐 소망도 신분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받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드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삶 자체가 은혜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나라 위에 바르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드리는 것이 은혜일까요? 제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드릴 것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드릴 것이 없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래도 나에게는 드릴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위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을 위해 쓰임 받는 것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에 BTS가 왔다, 나에게 식사를 대접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게요? 이런 영광, 이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나 그러고 막 달려가서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명인과는 비교도 안 될 존귀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 이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드림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본인이 가진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될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의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늘의 보물을 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자가 돼야지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집사님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한국의 뭐 크리스천 대학에 300억 원을 기증을 하셨어요. 참 한국 사람들은 통이 커요. 했다면 300억 원. 목사님께서 그분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적으로 한 것뿐입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부활을 사하라고 하셨는데 결국 드린 것만 남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기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얼마나 건강한 인생관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남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다, 이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드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가 없어. 자신의 삶의 본질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넓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림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과감하게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받음의 은혜, grace of receiving, 여기만 물지 마시고 드림의 은혜, grace of giving, 이 드림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헌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바로 알게 되면 그때 드리게 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마음이 기쁘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뭐 잘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심지어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헌금 설기만 하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왜 거부감을 느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한 가지 이유는 헌금을 돈 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헌금은 돈을 내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이 헌금의 진짜 내용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드리는 거라면 도네이션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도네이션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드릴 때에 바른 원리를 알고 드려야지 바른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은 희생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환난과 가난이라고 하는 악재 속에 살았어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것을 착취했기 때문에 환난과 가난이라는 악재 속에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헌금을 냈대요. 이 말은 그들이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풍족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희생함에 드렸다 그런 뜻이. 이게 희생의 원리입니다. 원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sacrifice예요.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참된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보통 헌금을 offer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offering이라는 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린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우리 곡식인 경우에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헌금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들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t's not giving until it hurts you.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드린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아파할 정도로 모든 걸 쏟아 부어야지 참된 헌신이고 헌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바른 헌금은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자원하여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발적인 원리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해야지 억지로 하거나 남의 눈치 때문에 하게 되면 건강한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헌금이 자꾸 줄어가니까 재정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목사님께서 헌금을 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 윌리엄 시댁에 도둑이 들어가서 닭을 몇 마리 훔쳐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닭을 훔쳐간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절대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헌금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나운스먼트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만에 모처럼 온 성도가 헌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닭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진실된 헌금이 아니라 남의 눈치 때문에 드린 억지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가끔 헌금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해도 본인이 기뻐서 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든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든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제 마음에도 감동이 오지만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가게 문을 닫은 한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면서 교회가 재정으로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감사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 교회가 먼저 생각이 나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슴을, 나의 하트를, 나의 사랑을 먼저 드려야지 이게 바른 헌금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더 확장하자면은 나의 삶 전체가 주님 것임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의 바른 정신이에요.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예배는 영적인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말씀 찬양은 영적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 돈이나 물질에 대한 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하세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은 돈만큼 영적인 이슈가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돈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많은 부분이 돈에 대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돈입니다. 드라크마 비유니, 데나리온 비유니 다 돈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최소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2340번 이상 돈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영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청지기가 되어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지 하나님 영광에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재정 그 사역 전문가 중에 레리 버킷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크라운 그 파이낸셜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의 선책 중에 Money Matters,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지출은 영적 결정이 된다. 저는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선포하는 순간부터 내가 쓰는 모든 지출과 모든 재정적인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자, 이거 참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돈의 주재권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른 것에 대한 헌신은 다 하면서도 이거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갑이 회개할 때까지 나는 그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즉 우리 신앙의 실제 내용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표현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또한 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더 궁핍하게 될까요? 재정적으로 더 말라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정당하고 건강한 바른 헌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삶은 꼭 붙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봐야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이 부분의 소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바른 의미에서 건강한 생활을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제 방에 있는데요, 한 장로님 네 분이 제 방에 오셨어요. 이분은 다운타운에서 꽃집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일마다 강단 꽃이 그분이 만든 거예요. 사실 예술 작품 아닙니까? 이 작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꽃 전문가였습니다. 송이 꽃꽂이 중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요, 강의도 많이 하시고 꽃꽂이에 대한 책도 여러 권 내신 분이에요. 사실 이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셨습니다. 건축할 때도 헌신을 많이 하셨고 하나님 위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오셔서 잠깐 간증을 하시는데요,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꽃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난 마더스 데이 직전에 오픈을 하게 되어서 겨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기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만 CNN 뉴스 카메라에 잡히고 만 것입니다. 이 CNN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글로리아 플로우 샵이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방송이 나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나간 방송은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글로리아 꽃집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 도대체 어떤 꽃집이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나? 나도 한번 저 꽃집 가서 꽃을 사봐야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이 글로리아에서 꽃 한번 사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대요. 여러분, 미 주류 방송 TV에 광고 한번 내려면 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돼야 됩니다. 근데 돈 한 푼 안 드리고 공짜로 CNN 프라임타임 뉴스에 나왔으니 그것을 알리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불경기의 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11조 헌물을 들고 저에게 오셨어요. 이와 같은 것이 신앙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실제 프랙티컬한 삶의 현장에서 이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추상화되어지고 참 겉도는 듯한 신앙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받기를 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게 투자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에 헌금하고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참여하려면 사랑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걸 깊이 인식할수록 하나님께 바른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을 헌신해야 될 근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8절 읽습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고민한 이유가 너희들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행동과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9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근본 이유가 나와 있고 참된 헌신의 example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분이셨잖아요. 그랬던 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신 유일한 재산이 옷 한 벌이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로마 군인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결국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홀로 저주받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부유하게 된 이유는 그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 얻고 존귀함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게 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함을 택하셨기 때문.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바로 안다면 받기만 할 뿐 나의 것을 내어드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근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만은 정말 그분을 위해 드린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희생을 필요로 할 때 내 아픔을 느끼면서까지 희생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에 대한 빚진 자식이 분명해서 나의 삶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위에 바치겠다고 헌신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나라 꿈을 꾸고 그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의 선교사를 보시면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원래 텍사스 플래노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는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동방의 가장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한국에 1907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24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계시면서 정말 조선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My Korean Sisters,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이요 그렇게 불렀대요.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끌려나가 죽임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은 지 사흘 만에 끌려나가 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혼자 가슴 치며 울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인을 위해 사역하던 이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사역을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시선을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조선 땅, 조선 사람들 중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 결과 그분의 무덤이 한국에 남게 됐습니다. 지금도 양화 지내가시면은 그분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를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은 포도송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었지만 한국 땅에 이 포도송이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의 무덤을 포도송이로, 그의 무덤의 묘비를 포도송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묘비에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나에게 나를 드릴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모든 삶을 코리아에게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미개한 땅, 열악하고 순계 피바람이 부는 그 땅에, 아니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반 땅에 1000번의 삶을 드리겠다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늘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어주신 십자가 사랑이 그 자매님을 이토록 헌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를 드릴 수 있어요.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삶 전부를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으셨어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나에게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해 자신은 버림받았어요. 나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옷 한 벌 남기지 못한 채 벗은 몸으로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물질 매비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사랑 드려야 돼.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드릴 수만 있다면 나의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려서 그래도 못다 갚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나에게 천분의 삶이 주어진다면, If I had then 1000 lives to give, 나에게 천분의 삶이 주어진다면 Jesus Christ should have them all.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슴 속에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동안에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썩어질 신할 땅, 바벨탑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썩어질 바벨 땅이 아니라,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가진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헌신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들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미워함으로써 마음으로 이미 살인을 했다든지 부모를 거역함과 같은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며 우리는 사실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 죄책감 속에서 오늘도 괴로워하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모두 용서받아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역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노예처럼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 믿으셔서 오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권순옥 강사의 바깥으로 보낸받은 미셔널 소그룹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3: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 스피커가 이제 양쪽 자기가 믿었던 거하고 새로 들은 거를 이제 다 들었잖아요. 그죠?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그죠? 평가를 하는 거죠. 해서 본인의 지성에 비추어서 어느 쪽이 더 make sense한지. 이 sense란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sense라 그러시잖아요. make sense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의 리더가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이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민을 하는 고민 어느 게 맞을까? 내가 믿었던 게 이게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을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들을 가이드해 주는 것, 그것이 그 리더로서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접근하는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결정 단계예요. 디시전, 그죠? 결정 단계에서 그 구도자들이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 믿기로 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비교해봤더니 아 나 옛날 게 스틸 그래도 마음에 들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5단계에서 다시 뭐 3단계나 뭐 다른 단계로 가는 거죠. 다시 익스플로레이션 하면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그룹에 안 믿는 사람들 처음 오잖아요. 초신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여기서 계속 뱅뱅뱅뱅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확 터져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뱅뱅 돌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 믿을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재보고 생각해보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돼요. 그거는. 내 말고 덮어놓고 믿잖아요.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야. 내가 막 복음 제자로 너 믿어. 그러면은 믿어. 그러면 믿어.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그걸 왜 믿었지? 하면은 거꾸로 되는 거야. 아까 여기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잖아요.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서 와서 네가 믿는 게 뭔데? 그러면 내가 그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었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계를 거칠 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조금씩 습득하면서 이 단계를 거쳐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과정을 무시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무시해서 어떻게 하면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페이즈 3 탁 들어와서 복음 제시. 그 사람들은 복음 제시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그죠? 이게 단어 자체도 그렇고 잘 이해를 못해 복음 제시 하죠. 그 다음에 이 평가할 시간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너 믿을래 말래 5단계로 넘어가죠. 3단계에서 5단계 믿습니까? 결정해 푸시하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범하는 실수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 뒤에서. 근데 저희가 말한 미셔널 바이블 스터디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런 모든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거죠.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몸에 나왔다가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 나왔다가 나는 그 I don't think so.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고 자기 믿는 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옆에 있다가 아니야 네가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죠. 그죠? 내가 보기엔 틀렸는데도 틀렸다고 안 되고 그렇구나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단계를 거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죠. 질문을 I don't think so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하고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목사님 계신데 내가 감히 I don't think so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친구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은 나이 또래 이번에 그 코스타 조원들처럼 모였을 때는 교장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I don't think so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이 열려있는 그룹이고 미셔널 스몰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짤막 간단 워크샵을 지금 해볼 예정인데 시간이 가능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성경 본문을 주고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될 텐데 뭘 하시냐면은 예, 뒤로 이렇게 전해주세요. 앞에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한참만 보여주시고요. 예,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렇게 정화, 그러니까 정화라는 말도 사실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은 뭐 뭔지 몰라요. 성전 정화. 그러면은 저희야 뭐 간단하죠. 오병이어. 간단하죠. 그죠?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뒷장 넘겨보세요. 1번, 2번 있는데 오늘은 2번만 하겠습니다. 1번은 뭐 지나 2번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었다고 가정하고 들 수 있는 질문들을 옆에 지금 세 분씩 앉았는데 옆에 나눠보세요. 본문 먼저 읽으시고요. 예, 본문 읽는 시간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멘트하는 거는 녹음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지금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을 읽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었다고 가정하고 들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이 MP3 파일을 들으시는 분은 마가복음 11장을 읽고서는 본인이 한번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어렵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 않죠, 그죠? 또 저희가 워낙 그 성경에 대한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그거를 남의 입장에 대보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대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나온 질문 중에서 특이한 거나 이렇게 있으면 한번 발표를 해보시고, 한 그룹마다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네.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한번씩 해보실까요?
4: 예. 저는 예전에 제 친구랑 얘기하다가 들은 건데 친구가 예. 이제 저희는 열두 제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친구가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 열두 제자를 뽑은 거면은 예수님은 좀 멤버십 제도를 한 거니까 열두 제자는 뭐 VVIP고
3: 그쵸.
4: 제자들 뽑는 애들은 좀 골드 막 이런
3: 골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그죠?
4: 그런 질문 네. 들었을 때 좀 저도 당황했어요.
3: 12명만이 아니라 그 중에 또 3명을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야고보를 골드 중에 플래티늄. 플래티늄. 와. 네, 좀 심하시네요. 그죠? 예. 네. 예. 네. 그다음. 아무 질문이나 하시면 돼요. 나왔던 거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
5: 아까 예. 분이 말씀하셨는데 예. 그 뭐지? 막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지 않아서 안 열린 것 뿐인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셔서 저주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 하면 인자하고 온유하고 베푸시는 분인데 화나셨다고 저주를 하십니까?
3: 그렇죠.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이해가 안 갈까?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 있다고 생명인 것도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게 열매가 없다고 막 화를 내시고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철이 였는데 없으면 조금 블레임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분명히 뭐라 하면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좀 질문이 좀 그죠? 생기죠.
5: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되게 항상 용서하시고 평온한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제 성전에서 창을 뒤엎고 사람들 다 막 지나가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예수님 이랬는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좀 전에는 생물은 생물이다. 식물을 상대로 화를 내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상대로 화내시면서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보통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랑 같지가 않은 그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어떤 장면을 탁 떠오르냐면요 노점상 철거하는 단속 발언을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어떠세요?
5: 저희 가장 재밌었던 건 맨 네. 위에 개혁개정이라는 말 자체를.
3: 예, 맞습니다. 개혁개정. 예, 맞습니다. 예, 예. 굉장한 관찰입니다. 예, 개혁개정. 개혁개정이 뭐예요? 부터 하겠죠, 그죠?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쓰는 단어 자체가 너무 크리스찬들만 아는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뭐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 나오나요? 어딘가? 나오나요? 예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강도의 굴혈을 만든, 굴혈. 보통 사람들 잘 몰라요. 굴혈 그러면.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그거구나 아는데 그런 단어들 너무 많이 써요. 구약에서 뭐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보통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다 트랜스레이트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는. 그죠? 그리고 질문을 개혁개정이 뭐예요? 그러면은 다 웃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웃는데 거기서 아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을 인커리지 해서 그런 질문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시간 관계상 이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그룹이 가장 그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세요. 예, 그렇죠? 그죠? 어,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말을 안 해, 말을. 그죠?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미셔널 소그룹에서, 미셔널 바이블 스터디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어떤 관찰한 사실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어 본 건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만든 질문은 이런 거예요. 다 나왔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는 너무한 것 아닌가? 게다가 아직 무화과 열릴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저주가 그럼 의미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다른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막 저주하실 분은 아닌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나온 답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은 너무 과격하지 않으신가? 예수님은 앵거 컨트롤에 문제가 있으신가? 이거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사실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이 화내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 좀 내가 보기엔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왜냐면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예수님 화가 나셨나요? 여기서? 본문에 화가 났다는 이야기 있어요? 읽어보세요. 또 어떻게 아세요? 화났는지. 행동이. 오케이. 화났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보니까 막 열이 받아서 갑자기 막 혈액이 올라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막 뒤집었을까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아,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날 그 모습을 처음 보신 게 아니고요. 그 전날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그때는 둘러보지 않으셨어요. 때가 저물어 열두 제자들 배낭으로 나가셨고요. 그 다음날 다시 가셔서 둘러엎으셨어요. 갑자기 보고 화나서 둘러엎으신 걸까요, 그게? 둘러엎기로 작정을 하고 가신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전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안 하시고 참았다가 오신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 가서 둘러엎자. 둘러엎. 그렇다면 우리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화나서 앵거 컨트롤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아주.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예,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질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질문을 던질 때 좋은 질문은 열린 질문이고요.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 열린 질문은 예스 노 퀘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의미를 깊게 하는 질문,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들을 찾아내는 질문. 아까 11절 제가 찾아냈죠. 그 전날 가셨었네. 거기서 이제 어떤 실마리가 풀리잖아요. 그죠?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찾아내는 것.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질문,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질문, 영적 통찰력을 깊게 하는 질문, 이건 좀 약간 어려운 거죠. 그 사실은. 밑에 쪽으로 할수록.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질문, 실천과 응용을 이어주는 질문. 반면에, 나쁜 질문은 뭘까요? 나쁜 질문. 닫힌 질문. Close question이라고 그러죠? Yes, no question. 괄호넣기. 괄호넣기가,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외울 수 있으니까,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과로 안에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답을 아껴주면 그냥 외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생각을 제안하는 질문,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질문, 부정적인 질문, 책임 추궁 질문,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 질문 속에 전제가 깔린 질문,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 등등. 예. 소그룹에서 의사소통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소그룹에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제가 소개한 책 있잖아요. Secret Small Group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Ask great question and listen well.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다고, 아, 너 그것도 모르니? 깔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 우리가. 그죠? 아, 처음 안 믿는 사람 왔는데 너 그것도 모르니? 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표정에 써 있단 말이죠. 그 저기 표정 관리 못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충고보다 격려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충고를 하려고, 아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아 지금은 모르지만 계속 우리 성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알게 될 거,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아까 그 개혁 그 뭐죠 개정 질문한 그죠 분한테 오 그 좋은 질문이야 라고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지 계속 그런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사람들의 고유함과 좋은 자질을 인정해라. 우리는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것. 그걸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 속에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소그룹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아까 그 소개해드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라서 제가 여기 따왔어요. 잘 보세요. 돌봄과 섬김인데 얼마나 섬김이, 돌봄이 중요한가? Seekers don't really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really care. 문장이 보세요. Really care, really care. You know how much you are. 저기 until they know, 그죠? 앞뒤가 딱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인도자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뭐 해도 I don't care. 근데 그런 사람이 나를 굉장히 케어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과 섬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했다는 제가 기억은 좀 잘 못 하겠는데,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무슨 말이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이야기죠. 실천으로.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말은 필요할 때는 말을 써도 했는데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 섬김으로, 돌봄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케어한다는 걸 보여줄 때 그 자체가 복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그걸 통해서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때 말로 전하면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돌봄과 섬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걸 녹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케어링을 통해서, 또 말씀이 흘러들어야 함으로 인해서. 복음 흡수를 방해하는 껍질을 깨는 작업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가 막고 있어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자라온 환경, 자기가 믿었던 다른 종교, 아니면은 뭐 자신의 어떤 가족 관계,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복음이 들어온 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없애주고 깨트리는 작업을 옆에서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작업이고요, 결국은.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 섬김. 그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 뭐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해준다면 되게 좋아해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좋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계속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도 한번 전화 연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하는 거죠. 멤버들의 필요에 민감하기. 바이블 스터디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것도 도와주라는 게. 라이드를 주거나, 차가 없으면 라이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개인 상담. 꼭 바이블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서 물어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 학교에서 힘들어하면 뭐가 힘드니? 그죠? 나도 해봤는데, 나도, 아, 박사장, 그 교수하고 이 사이를 이렇게, 뭐 그런 걸 이해하든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형제들을 이사 좀 날라주고 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균형과 우선순위. 어떤 리더들은 그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걸 할 수가 없는. 균형을 잘 지켜서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혼자, 리더 혼자 하지 말고요. 나눠서 하세요. 그래서 그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미셔널 스몰 그룹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션의 소그룹이 안 믿는 사람 한 명을 위해서 다 같이 동역을 하는 거란 이야기죠. 그런 걸 도와주면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그룹 리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미셔널 스몰 그룹, 미셔널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의 기술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제목이 긴데 맨 마지막에 소그룹만 보고 아, 나 여기 와서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노하우를 배워야지, 테크닉을, 기술을 배워야지 하고 온 분들 틀림없이 계세요. 이 전 시간에 많이 계셨어요. 전 시간에 왜냐면은 처음에 제가 어떻게 오셨는지 쫙 나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실 아닌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이 아니죠. 리더의 품성이에요. 마음가짐. 내가 너를 그만큼 케어한다. 아까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자신의 성장에 제일 큰 관심을 가져라. 이거 리더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 퍼주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번아웃을 하죠. 한 번, 딱 한 번, 나 이제 리더 안 해. 그죠?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비행기 타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생겼어.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잖아요. 엄마하고 애가 있어요. 누구 먼저 써야 돼요? 엄마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애를 씌워주라 그러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리더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요.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안 알고 먼저 주위에 있는 아이부터 살리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막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데 내가 죽어버려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리더가 되라.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의 소중함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네 번째,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성실해. 아까 기도 이야기 드렸죠?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죠? 보냄받은 자로서의 본을 보이라. 우리 팀이 보냄받은 자들. 그죠? 우리는 여러분 각자 있는 곳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지만 그분이 보냄받은 자잖아요. 또, 그죠?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냄받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 그림입니다. 아까 그 바보 미소 그림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명사가 타락해서 형용사가 필요한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참 진짜 원조 오리지널 바보 미소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같은 바보가 세상에 없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바보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빌립보서 배웠잖아요. 자기 가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런 바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바보를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와있진 않아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에 의하면 거룩한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룩한 바보들이에요. 거룩한 바보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보낸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저희를 보내셨죠? 그런데 이 굉장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보낸받은 자와 함께 가시는 보내신 자라는 이야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보내신 자가 우리랑 같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너 가! 그러면 내가 갔다 올게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자가 항상 저희와 함께 가신다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바보 미소, 바깥으로 보낸받은 미셔널 소그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셔널 소그룹, 선교적인 소그룹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들만의 모임을 갖고 또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들 각자 보낸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모세는 유대인의 민족적, 역사적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이자 대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의 전달자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으며 출애굽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선지자는 또 없다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사람 중에서 최고로 생각했으며 예수님도 역시 높이 평가한 인물인 모세의 신앙을 배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위대한 구약의 인물인 모세를 알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했던 신앙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지 않겠습니까? 주소는 www.mosefilm.com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1: 역사에는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곳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 어두운 역사 속에 빛을 던지고 새 희망을 준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콜럼버스 같은 사람,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오토만 제국의 봉쇄로 무역로가 막혀있던 유럽에 새 역사의 장을 열었죠. 에이브람 링컨 같은 경우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인권 혁명을 통해서 미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은 본인도 세 살 때 실명을 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점자라고 하는 것을 발명함으로써 시각장애자들에게 새벽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세종대왕께서 한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언어를 창시함으로 한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 같은 사람을 대중문화의 새 장을 연 창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만한 이름이 가능한지 답은 아마 바람만이 알고 있겠죠. 이와 같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누구도 감히 열지 못한 문을 열었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새벽을 깨운 자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 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따라가지 못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새벽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끌려가던 인류 역사 속에 생명의 빛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승리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망을 깨뜨린 사건,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생명의 장을 열었던 가장 소중한 새벽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위대한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떨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인류 역사의 종착역인 줄 알고 지금도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새벽을 알려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 아직은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죽음이 무서운 사건이지만 죽음마저도 삼킬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이 부활 사건을 증감으로써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면 부활의 새벽을 깨우고 망해가는 멸망해가는 이 인력사 속에 새 아침을 도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찾아갔던, 처음으로 찾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달려갔던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공관 보건소를 보게 되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만 달려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9장 25절에 나열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따라갔던 네 명의 여인들,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네 명이 부활절 새벽 무덤까지 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해석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네 명이 가긴 갔지만 그들보다 앞장서서 제일 먼저 혼자 달려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았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돌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2톤 내지 3톤 정도 되는 큰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혼자이므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돌덩어리가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금방 의심을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돌이 옮겨진 것 한 가지만 보고 무덤에 들어가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벌써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걸 보면 여자분들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조그마한 것만 보면 벌써 스토리가 쫙 나와요.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식당에서 남녀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딱 보고 오면요. 저분들이 사귄 지 얼마 됐고 결혼을 약속했고 같이 살려고 집까지 얻었더라 다 스토리가 나오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신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케이스도 얼마나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는지 돌이 옮겨진 것 하나만 보고 예수님이 도난당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썸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 기록을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누군가가 나의 시신을 도난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를 찾아보아도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도난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한 본인의 상상력에 기초한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도 말씀을 뛰어넘을 정도의 창조력이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 도난설은 나중에 반대자들이 제시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그 그룹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에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훔쳐갔다 하라.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의 이와 같은 어썸션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두 명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99% 사도 요한 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직접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렸는데 요한이 더 앞서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이비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평소에도 요한이 운동을 더 잘해서 달리기가 더 빨라서 먼저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합당한 설명은 못 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일부러 요한이 먼저 앞장서 갔다는 것을 밝힌 것은 사도 요한이 무덤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장까지 따라간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십자가를 보지 아니한 사람은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처형까지를 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디에 묻는지를 그는 보았고 그래서 앞장서서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도 알지 못한 채 일단 뛰고 보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달리기만 하는 평소에 베드로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먼저 앞장서서 무덤에 갔지만 실제로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간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건과 세마포만 가절하게 정돈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8절 볼까요?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을 말합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렇게 결론 짓기가 쉬울 것입니다만은 그 다음절인 구절을 연결시켜 보면 여기서 믿었다는 것이 그러한 뜻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요한이 믿었다는 이 표현은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리포트한 사실이 맞았구나 이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 갔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직접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렇게 쟁쟁한 사도 중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수많은 쟁쟁한 인물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막달라 마리아는 이를 역사상 최대 사건인 부활을 목격하는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증언자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수많은 사도들 그 외에도 쟁쟁한 이름을 가진 많은 인물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보여주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잘나서 그랬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갖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사는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먼저 나타내 주신 것일까요?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일단 여자의 귀에 들어가면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맵 이것도 한 가지 설명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을 깨우는 새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영적 자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소식을 전거하고 새벽을 깨울 많은 일꾼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언자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인류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인물이 되려면 아무렇게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역사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깨우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의 케이스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주님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새벽을 깨우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던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이 시간이 몇 시경을 이야기할까?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이나 원래 기록된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각 가운데 사경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녘인지 모르지만 집을 나섰을 때는 아직 어두운 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서 캄캄한 밤에 묘지를 향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웬만한 담력을 가진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캄캄한 밤에 묘지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무엇이건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파워예요. 그래서 엄마는 강한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한 이 사랑,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강한 것이고 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배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은 이 막달라라는 지역 자체가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출신 지명을 먼저 앞에 붙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은 창기의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Town of Prostitution. 그러므로 가장 누추하고 명예롭지 못한 창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 출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창기였고 일곱 귀신 들렸던 여하튼 처참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전성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 근데 로마 군대가 그곳을 점령을 하면서 그 군대에 장군 되는 사람이 여자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많은 여자분들이 다치게 되고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화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랍비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한 끝에 한 명의 희생양을 드리기로 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온 마을 사람들의 그 고통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그 장군의 숙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마을을 떠난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을 막달라 마리아를 손가락질한 수치를 주고 멸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에 살지 못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지금 소개해드린 막달라라는 지역으로 갔고 창기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귀신까지 들려서 처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 귀신 들렸다고 해서 누구도 케어하지 않고 다가서지 않는 이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 10년 가운데는 수많은 상처가 있고 육신은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이와 같이 누구도 케어할 가치가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존귀함을 심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부어줄 수 있는 사랑을 그 가슴 속에 부어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단 한 번 자기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예수님, 누구도 주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 사랑을 받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위에 사는 삶,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처형당할 때 처형장까지 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처형장까지 갔다가 나도 같이 몰려 처형당하게 된다면 죽으리라.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후에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즉각 달려가고 싶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갈 수가 없어서 그는 밤새 뜬 눈으로 기다리다가 새벽이 밝기가 무섭게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되면 무덤까지 갈 수 있어요. 어디를 달려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나에게 무슨 사건이 생겨도 겁이 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리고 나도 주를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아깝지 아니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모든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루틴하고 타성에 젖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식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나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 먹지 않아도 배불렀어요. 수만 길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든지 멸시를 받아도 예수님 땡에 다하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도 주님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새벽을 깨우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향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오늘 이 11절 말씀이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두 제자가 집으로 간 이후에도 계속 무덤 가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she remained there.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 머문 케이스가 세 차례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새벽녘에 혼자 무덤으로 갔을 때 그는 무덤가에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경우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즉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리포트하러 갔을 때에 제자들과 같이 다시 무덤으로 갔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버린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 무덤가에 머문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간절함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을 지나가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거나 이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집념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적당하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안 되면 할 수 없지. That's fine.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는 진짜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도 모든 사람이 다 주의 곁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남아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이라는 것은 with all your hearts, 너희들의 온 마음을 다 합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때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함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을 약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무덤 앞에 있었더니 13절에 의하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뒤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서신 주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Maybe 날이 어두워서 얼굴을 잘 분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실 거라는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설명보다 더 많은 자의 설명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 때 머물리고 오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화스럽게 영광되게 다시 사신 예수를 보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마리아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순간 마리아의 가슴이 열려지면서 자기 앞에 서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열고 정말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오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란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나의 가슴을 열고 맞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알게 되기 시작해요. 이런 면에서 신앙은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설명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논리를 다 동원하고 체계를 다 동원해서 설명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논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닥트린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신비로운 면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서 질문했을 때에,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 설명하시기를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셨죠. 바람과 같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 역사도 거듭하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만지고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아요.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신비롭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신앙 체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가슴을 열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됐을 때 그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체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전가할 사명을 우리가 가질 때 새벽을 깨우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붙잡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주님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maybe 주님의 발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붙잡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성천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는 붙들 수가 없나요? 만질 수가 없나요? 그런 뜻일까요? 만약 그런 케이스라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도마의 케이스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알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으로 나를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은 부활하신 영체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죠. 여기서 만지지 말라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Present Imperative. 이 헬라 말에서 이와 같은 문법적인 요소는 어떤 행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할 때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Don't touch me가 아니라 Stop touching me.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말아라. 계속해서 만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Stop holding on me. 계속 나를 붙잡고 있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주님 만난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붙들었는데 무덤 안에서 예수님 발만 붙잡고 계속 있으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났으면 빨리 가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 내려가진 않고 주님 만난 그 감격이 너무 기뻐서 주님 발만 붙잡고 무덤 안에 계속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만 말고 내가 이제 성전에서 올라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전에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먼저 너가 전해야 될 이 사실을 전해라. 그런 의미예요. 윌리엄 바클레가 이것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가 계속해서 너무 오랫동안 예배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Do not spend so long in worshiping me. 네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네가 나를 만난 기쁨은 내가 이해한다. 나를 만났을 때 감격은 내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무덤 안에서 내 발을 붙잡고 계속 월심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Go and tell this good news.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빨리 가서 전거해라 to the rest of the disciples,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참 좋지요. 주님 예배하면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다고 해서 무덤 안에서 주님 발만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부활의 소식은 결코 전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제는 붙들고 있던 손을 놓고 무덤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물론 좋죠. 펠로십이 좋죠. 우리끼리 모여서 누리고 즐기고 교제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기 위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때문에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마귀의 억압하에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이 차츰차츰 밝고 빛난 아침 같은 세상으로 바뀌어져서 새벽의 사건들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이것을 전거하라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전하고 행할 때에 교회도 교회다워질 수가 있고 개인의 삶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황수관 박사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죠. 좀 안타깝게 너무 일찍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분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로 있을 때에, 아직 연세대학교로 가기 전입니다. 그때에 이런 일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것이니까 아마 정확하게 맞겠죠, 그 모든 내용들이.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기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셨대요. 근데 전도지를 가지고만 다녔지 실제로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니까 자신감도 없고 첫째는. 그리고 전달 기회도 잘 생기질 않았어. 그러던 중에 이분이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에 가서 교수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도 가방 안에 전도지를 잡고 갔대요. 그런데 세미나 끝날 때까지 한 명에게도 전도지를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춘선을 타고 서울까지 오는데 조금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오늘 결국 꽝이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옆자리를 보니까 자기 옆자리가 비어있어요. 누군가가 앉으면 복음을 전할 때인데 아무도 옆에 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 표현에 하면은 자기 얼굴이 산적 같아서 아무도 자기 옆에 앉지 않듯. 그러다가 앞쪽을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한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옆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면서 사실은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지를 받아든 그 교수님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뭐 전도지를 받으면 뭐 믿겠다든가 믿지 않겠다든가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한참을 있다가 말씀을 하시기를 사실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저는 참으로 주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교회 지사로 부름받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전도지 한 장 나눠준 적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황 박사께서는 이와 같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전도지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황수관 박사도 지금껏 못하다가 처음 한 건데 이분은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와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인데 명함 한 장만 달라고 그 명함을 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혹시 연세대학교로 와서 교수 생활할 용의가 없느냐. 명함 한 장 받고 교수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연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스톤 이름을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이후로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지. 방송에 출연하고 TV 프로그램에 나가고 뭐 테임 만들고 집회하고. 나중에 황수관 박사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이 제 생의 최고의 이력서가 됐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삶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이력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력서는 없어요.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의 삶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디까지 가야 멈출지. 우리 사회의 병악들, 문화적인 타락을 우린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멈추게 될지. 경제도 혼란하고 영적인 삶도 혼란하고 그야말로 어둡고 어두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데 누군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 들고 나서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0: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멋대로 방종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아모스 4장에 보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그 백성들은 전혀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듣고 있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돌아오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매정할지라도 너희의 게으른 손과 나태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이렇게 세우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영적 게으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게으름이 가끔은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것을 가벼운 질병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게으름은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심각한 중병이라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부터 딱 이틀을 쉬니까 화요일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민 재판이 있어서 갔었는데 아직 판결은 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판사가 나와서 하는데 첫 마디가 이 소송은 합당한 케이스다. 엘리저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는 된다는 거죠. 증인들이 증언만 잘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들도 증언을 다 잘했습니다. 저도 조금 했습니다. 판사가 그걸 보면서 마치 제가 판사를 보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했을 때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 갖느냐고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가정을 누가 나눌 수 있겠는가? 이건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 그랬더니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데 판사가 그걸 노트에 적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법은 존중되어지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 집행된 법을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법의 근본 정신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성경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옛날 서기관들과 같이 문자만 가지고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처럼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고자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며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담고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은 도전하는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도전을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몸과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첫 번째,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strengthen the hands that are weak and the knees that are feeble. 무슨 말입니까? 약한 손들과 아주 약한 혹은 더 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라. strengthen 하게 하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강하게 하라.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12절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삶에 지쳐 피곤한 몸과 병든 몸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몸을 강하게 하여 일으켜 세우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신앙이 되고 안 되는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의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서 도전할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열심을 내지 못할 때 왜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환경을 핑계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 아주 친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정직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사실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앓고 있는 중병이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누구도 별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심각한 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카트만두 왕국에는 새에 대한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은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는 것입니다. 카트만두 왕국은 산간지방이죠.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아주 춥고 눈보라가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낮이 따뜻하니까 낮에는 막 다른 새들처럼 꾀꼬리 소리를 내면서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며 놀고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고 나면 밤이 되어서 차가운 눈바람이 날리게 되면 그제서야 둥지를 찾아서 방황하며 울어대는데 마치 그 울음소리가 아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아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라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날이 새면 다시 집을 지으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슬피 울며 고통스러운 밤을 지냈어도 날이 밝아지고 따뜻해지면은 또 다시 다른 일을 하느라고 아니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는 밤새 울며 고통스럽게 결심했던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밤마다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과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평안한 때는 룰루랄라 하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는데 그런데 또 평안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 까먹고 룰루랄라 하지요. 그런데 또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고 노래하는 새와 같이 또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평생 가서 이 모양 이 모습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게으름의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냥 매일 그렇게만 살다가 세상을 힘없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매정할지라도 너희의 게으른 손과 나태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이렇게 세우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영적 게으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게으름이 가끔은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것을 가벼운 질병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게으름은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심각한 중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병에 걸리면은 평생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중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도전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게으른 손과 나태한 무릎을 일으켜 세움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늘 신령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연약한 손과 무릎이 강해짐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게을러진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말씀은 똑바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걸으라. 오히려 병든 것이 있다면 고침을 받아서라도 똑바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문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똑바로 걸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또다시 금방 우리의 손과 무릎이 게을러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쉼은 필요하죠. 그러나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저앉아 포기한다면 우리의 영적 손과 무릎은 언제든지 연약한 채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거운 쇳덩어리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똑바로 걸으라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걸으라는 말은 영적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영적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이 힘든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일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고 우리의 상처나 또 힘이 빠진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치유함을 받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연약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를 치료해 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제 몸을 다 만지고 점검해 보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제가 기본 체력이 있어서 좀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본 체력이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인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한 운동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일주일에 두 번씩 많이도 안 해요. 딱 20분씩 30분씩 20분에서 30분 근육 운동을 하거든요. 근육 운동을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꾸준히 계속하니까 기본 체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간을 가지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것은 계속해서 단백질을 줄이면서 자연 채식을 했고요. 그리고 호수를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도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이 지나니까 이 턱 밑에 야구공만 했던 혹이 한 번 자고 일어나니까 작은 사과만 해지고 또 한 번 자고 일어나니까 달걀만 해지고 또 한 번 자고 일어나니까 포도알만 해지고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 턱 밑에 있는 것은 원래부터 붙어있던 지방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딱딱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 채식과 호수를 도는 일도 꾸준히 하니까 병이 치료되고 몸이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꾸준히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되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 영적인 힘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은 시간이 갈수록 날로 더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꾸준히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신은 비록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며 그래서 새로운 힘이 더해지고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영적인 기본 저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영적으로 쓰러지더라도 곧바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저력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이 든든해야 됩니다. 밑이 든든해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이 요트 경주자인데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요트를 타고 횡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코요테라는 중형급 요트를 제작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세계 일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게 날렵한 몸매를 가진 기가 막힌 요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신 장비들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그가 미국을 떠난 지 11일 만에 요트가 행방불명되고 그도 행방불명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 수색해서 발견했는데 포르투갈에서 남쪽으로 720m, 2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요트가 뒤집힌 채로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없었죠. 실종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트는요, 절대로 뒤집힌 채로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배 밑에 용골 부분에 4톤짜리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4톤짜리가 있으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요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해 갖고 자세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용골 부분에 있어야 할 그 4톤짜리 중량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봤더니 바위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사팀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마이클 플랜트가 너무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배를 만들 때부터 겉으로 보이는 수면 위에 보이는 이 부분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지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이 용골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것 같다. 그래서 풍랑이 몰아칠 때, 풍랑이 몰아치지 않을 때는 배가 순탄하게 갔지만 풍랑이 몰아치니까 이 배가 뒤집히고 뒤집혀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 그런 삶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성을 쏟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에, 우리 영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람이 불고 풍파가 몰아치는 이런 영적 공고함에 빠지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풍파와 풍랑을 만났을 때 뒤집혔다 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뒤집히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영적인 저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풀어다친 파도에 금방 넘어져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도전의 시작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왜 중요하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과연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아니하고 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을 만나러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힘의 원천은 태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태양 에너지를 식물을 통해서 저장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공급받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일 식물이 태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식물만 죽어갑니까?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도 인간들도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영혼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힘을 잃게 돼서 결국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께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생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는 참된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 보여주시지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 눈은 절대로 그분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는 먼저 우리 삶에서 이웃과 화평하고 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송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 뵙고 은혜를 받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건강한 영혼의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삶에서 맨날 다른 사람과 싸우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응답받지도 못하고 은혜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지 못하다면 문제는 여기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는 삶은 매우 기본적이지만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도전은 어떤 대단한 플랜들과 대단한 어떤 프로젝트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말하는 습관을 바꾸고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또 매일매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를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제자훈련 마지막 과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세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계명을 주는 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잘 모르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에베소서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연애할 수 있다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기본은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100%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no matter what, whoever, 누구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괴롭혀도 내 안에는 그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킨다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찬송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은 죄를 낱낱이 그대로 정직하게 고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한없이 맑은 생수의 강물과도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화평함과 거룩함의 강물이 한없이 그의 삶에 넘쳐흐르게 함으로 늘 자신이 상처나고 더럽혀진 자신의 상처나고 더럽혀지는 영혼을 깨끗이 씻어 늘 그 깨끗해진 영혼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은 바로 우리 더럽혀진 영혼을 씻는 회개, 그 회개로 인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입술과 눈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열매가 없는 회개는 용서받은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달라스의 오클리프 바이블 펠로우십 철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한 7,000명 이상이 모이고, 또 이 목사님 최초로, 흑인 최초로 달라스 그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본인의 침실벽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는 기술자를 불러서 고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와서 고칩니다. 그 균열에 시멘트 몰타르를 바르고 그 위에 매끈하게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가보니까 또 그 균열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술자를 불러서 고쳤습니다. 또다시 몰타르로 틈을 메우고 그 위에 페인트칠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에 또다시 그곳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어찌 된 일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를 통해서 근본적인 진단을 해봤더니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의 기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가 문제 있기에 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집을 헐고 다시 짓기 전에는 벽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 자꾸 균열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예배 때마다 나와 다시 그 균열을 메꾸고 또 메꾸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또다시 균열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겉만 화려하게 장식하려 하지 말고 매일같이 우리 영혼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일어서서 걸으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더 맑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벌고 대단한 성과를 내는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쩌면 소모적이기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배려하는 일을 하며 한순간 한순간 그 삶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기에 더 에너지를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한 기초가 생겨날 것이요. 그 단단한 기초에서는 내가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시절을 따라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도전의 시작이란 말은 거창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날마다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나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을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삶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튼튼해지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을 수 없을 만큼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도전의 목표는 내가 어느 땐가 매우 신통한 무당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 도전의 목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게으른 손과 나태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며 이웃과 화평하고 죄악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기초, 영적인 기초 위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이 오뚜기와 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독교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방송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후원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가을에 실시되는 생방송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후원하신 그 후원금들이 지금의 BBN 방송을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담긴 그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송 사역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 사역의 놀라운 결과와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면은 매년 생방송 후원 행사인 나눔의 경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7번째
1: 그래 그자가 누구라고 하나
2: 지난번 경남로에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한 것 기억하십니까?
1: 경남로에? 그 사건 알고 있지. 그 사건으로 종득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나. 교회에서 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를 잘하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러는가?
2: 경남도의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의 주동자가 이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1: 그 사건의 주동자? 그 사건의 주동자라면은?
2: 맞습니다. 주기철입니다.
1: 뭐야? 주기철?
0: 주기철 목사. 1897년 경남 웅천에서 출생한 주기철 목사는 오산학교에서 조만식 장로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오산학교를 졸업한 주기철 목사는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으나 병으로 중퇴하고 웅천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학회를 조직하여 3.1운동에 참가했다. 그러던 중 김익두 목사의 사경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한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주기철 목사는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에서 시무를 한다. 그는 경남노회 부노회장으로 피선되어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결의를 이끌었다. 그로 인해 그는 경남지역 제1순위 감시 대상 목사로 총독부에 낙인이 찍혀 있었다.
1: 주기철? 이런 빌어먹을. 당장 잡아와라.
2: 누구 말입니까? 주기철 말입니까?
1: 이빠가야로. 누가 주기철을 말했나? 유계진이를 데려오란 말이다. 어서.

0: 자, 여러분 곧 다 왔으니까니 조금만 기다리십시다래. 곧 열차가 올 거야요.
1: 그 길이 멀기는 해도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러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이 절로 납니다.
2: 아유, 나도 길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0: 아직 장담하지 마시라요. 그저 주기철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해야지 오시는 거디요.
1: 모시고 와야지요.
2: 아미요, 그래야지요. 스승인 조만식 선생님께서 부탁을 했는데 안 오가시오?
0: 장로님이 오란다고 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유, 저야, 외놈들이 왜 또 저러는 겁니까?
2: 그러게 말입니다. 워낙에 알 수가 없는 자들이라서.
3: 여계전!
0: 내게 볼 일이시오? 무슨 일입니까?
3: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1: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길래 우리 장로님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2: 아, 우린 마산으로 가야 합니다. 곧 열차가 옵니다.
3: 시끄럽다!
0: 아, 그저 장로님들 내리고 괜찮으니까니 두 분만 다녀오시라요.
4: 유계전 장로, 마산엔 무슨 일로 가는 중이었나?
0: 내래 언제 갔소? 여기서 붙들려 왔는데 그 말은 똑바로 하시라요.
4: 마산에 가려고 여기 간 것이 아닌가?
0: 와, 거저 나는 기차도 못합니까?
4: 누굴 만나러 가는 중이었나? 주기철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나?
0: 내래 장로입니다, 장로. 그런데 목사를 만나는 거이가 무의가 잘못된 일입니까?
4: 장로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자는 우리 일본 경찰의 요주의 인물이다. 그런 자를 만나는 것이 문제다, 문제!
0: 우리 교회는 그분이래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리 모시러 가는 길이었시오.
4: 뭐야? 주기철을 목사로 데리고 와? 이 자들이 이거 완전히 미쳤구만, 어?
0: 니보라우요, 일본 경찰님들. 너무 이렇게 민감해하지 마시라요. 우린 믿음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니. 알갔소? 그러니 그냥 놔두시라요.
4: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
5: 누구 말입니까?
4: 유계전 혼자만 마산으로 향하진 않았을 거 아닌가?
5: 아, 그렇죠. 저 두 명이 더 있었으니까요.
4: 그들도 연행했나?
5: 연행이? 아, 아니요.
4: 뭐야? 연행을 안 해?
5: 유계전만 데리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4: 그래서 그들을 가만뒀단 말인가?
5: 예.
4: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0: 기거이 아주 잘했구만은. 그 우릴 가만 놔두라고 했는데 고도 욕심을 아는 사람이구만은.

0: 목사님, 예. 참말로 가시는 길아, 예.
1: 아니, 뭐 말입니까?
0: 네, 다 들었습니다. 평양으로 가신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예. 참말이십니까?
1: 아휴, 아직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0: 이곳 맨치러 평양도 심상치 않을 낀데, 예. 만약 가시게 되면 몸 건강하이소. 그리고 다시 꼭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1: 참, 아니 집사님, 내 간다고 말 안 했습니다. 날 보내려고 너무 떠밀지 마십시오.
2: 저, 목사님, 예, 손님 왔습니다.
1: 어, 손님이요? 어디서 왔습니까?
2: 저, 평양에서 왔다카데, 예.

출연 정훈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엽전 두입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셨고 그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헌금이라는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드릴 생각을 하기보다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드림이 BBN 방송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1장에서 학개 2장 말씀입니다.
2: 스바냐 제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발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기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승업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려와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4: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의를 지어다, 모의를 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려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목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라.
2: 제3장.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승업이 화 있을 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러지는 사자여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여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흉물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취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죄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 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해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나.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에 넓은 것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지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되매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구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이까. 학계 제1장.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4: 제2장.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스바냐 1장에서 학계 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시대에 나타나셨고 역사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까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뭐 반대반대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를 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문으로 이렇게 성 그 밖으로 내려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 피신을 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가 좀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했더니 사도들이 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데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바나바를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소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앞으로도 이 바울에게서는 아주 영적으로 큰 후원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이제 9장 28절 말씀부터 오늘 함께 하도록 하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 받아들여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게 이제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나바의 노력이 컸다고 보죠. 그리고 29절로 가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것은 헬라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헬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헬라 세계 어디에선가 자라난 그런 사람들인데, 사울의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제어하고 죽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던 거예요. 30절로 가보세요. 그러자 이제 그 30절에서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필경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친척들에게 증거했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관하여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의 가족에 관하여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는 어디냐면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우니아를 잠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친척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뭐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건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해갔던 것이죠. 복음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이제 곧 땅끝까지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작의 단초를 지금 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루서다와 요파에서 사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잠시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멈추고 이제 베드로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9장 32절로 35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도 역사 사도로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은사를 가졌던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임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나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자, 이 여인은 선한 사회사업에 특별히 열심 있는 사회였습니다. 아마도 이 자매는 바느질의 은사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옷 만드는 거죠. 옷 제조하는 그런 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느질도 은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은사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방언과 같은 어떤 특별한 것만을 은사다, 그런 은사들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보다 중요하고 실제적인 은사를 구해야 하고 또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썩혀두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개발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어떤 것인지든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요. 내 은사는 뭔가? 도르가는 은사가 바느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선교 집회에서 설교를 했는지 아니면 뭐 부인 성경 공부반에서 가르쳤는지 뭐 큐티를 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지만 그때는 초대교회 당시였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직분을 맡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 자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로 훌륭한 일들을 행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33절.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그들은 욥바 교회에 한 훌륭한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룻다에 알렸던 거죠. 그들은 분명히 시몬 베드로가 그 자매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들은 베드로를 내려오도록 청했습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거늘. 과부들은 그러니까 여인들이죠. 그들은 그때 베드로 일행이 요즘 말로 말하면 패션쇼 비슷한 것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들은 도르가가 그들에게 지어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르가가 아니었더라면 어떤 옷도 입지 못했을 겁니다. 도르가는 그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줬어요. 이것이 그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느질은 그녀에게 성령께서 주신 큰 은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절로 4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죠. 다비다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인 시몬 베드로와 바울의 이런 사역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그의 동족에 대한 사역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방인에 대하여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각각 한 사람씩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기록이 나옵니다. 실로 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겠지만 이런 것들만 기록된 것은 그들이 그 같은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도의 표지요 증거입니다. 그것은 사도적 은사였던 거죠. 바울은 사도들을 가리켜 말할 때 교회가 그들 위해 세워졌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기초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교회 설립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오른 인물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도적 은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이 마칠 즈음에 사도 요한은 여러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속이는 자들을 분리하라는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 말기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신유 은사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드로비모를 병든 채 밀레도에 남겨두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생각해 보죠. 왜 바울이 그의 친구 드로비모를 고치지 않았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의 사역 말기에는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의 은사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런 은사들이 점차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에는 신약 성경에 어느 것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친히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을 기록하는데, 그가 메시지를 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의 권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은사였었나요? 사실 그는 표적을 나타내는 은사를 제외한 어떤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차차 기록되어져 가자 그 강조점은 이런 은사에서부터 바른 교훈으로, 성경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경고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비록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를 영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즉 갈라디아서 1장 8절이 그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창기 교회는 사도들의 표적, 그 은사들이 중요했다고요.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게 된 소식,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반응과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은사들을 동원하고 계시다. 42절로 가볼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은사는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거죠. 43절,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그랬습니다. 피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뭐라 그럴까요? 무두질을 해서 그런 뭐 옷감이나 뭐 이런 거에 쓰려고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는 아주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를 풍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죽을 좀 부들부들하게 하려면 그 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파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그 피장의 집이 있는데, 요파는 바다 해변 우측에 위치한 그림과 같은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피장의 집은 장구한 세월만큼이나 아주 낡은 집이었는데, 그런 집을 보느라면 지금 세월이 오래되었음을 절실히, 그곳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제 9장을 마치고 10장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시몬 베드로의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후에 베드로는 이 장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역사는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이제 좀 더 강조점이 달라지게 되고, 그 강조점이 이제 놀랍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비록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 그 집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의 복음을 연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10장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때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0절에 가보면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다른 몇 명의 사도들이 그 해안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텔아비브, 지금 요빠지요. 요빠, 지금의 이제 텔아비브죠. 이 텔아비브는 실제로 옛날 그 요빠라고 하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전체는 아니고. 요빠로부터 해안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곧 이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로마 도시였던 가이샤라입니다. 이곳은 빌라도가 살았던 곳이죠. 다시 말하면 로마의 총독부가 위치해 있던 곳이 가이샤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루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는 백부장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100명의 로마 군대의 수장이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탈리아 대, 이것은 이탈리아에서 모집된 신병 부대를 가리키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입구까지만 개종한, 그러니까 곧 들어갈락 말락 했던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근처에서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내는 교회당 가게끔 차 태워다 주시고 지금도 많은 그런 남편들이 차 안에서 배회하거나 아니면 빙빙 돌고 있다가 다시금 아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태우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봐요. 지금 어찌 보면 고넬료가 유대교회는 그 입구까지 간 사람들이란 말이죠. 즉 교회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항상 많은 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죠. 우리는 십일조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십의 삼을 드렸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10분의 1을 바쳤고 또한 성전의 유지를 위해 10분의 1을 바쳤고 또한 그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에게 베푸는 데 있어서는 아주 관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자선 사업의 기초가 유대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나라 중에서 유대인만큼 자기 나라를 위해 돈을 내는 국민은 없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내는 거죠. 그들은 참으로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그의 필요를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봐요. 그는 아마도 실제적으로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건강, 재물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참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만 잘 실천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7절 말씀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량적으로 보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길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짧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교회 안에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선 여성들에게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량이 조금 많고 형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제 설교도 이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오늘 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짧다고 해서 뭐 서운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아무 남편에게나? 그게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 남편이 자기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더 똑똑하다거나 또 남편이 아내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느냐?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두 번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1절 2절.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자매는 교회 나오고 또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가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뭐 당연히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남편의 구원이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그 방법도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 말씀이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매들이 집안에서 행실을 잘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중에도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자매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잘하셔야 되는 거 하면 남편에게 정말 잘하셔야 돼요. 남편의 말에 잘 따르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그러면은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같이 교회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나오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여기에 두려워한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두려워하는 것은 뭐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행실도 바르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이 감동을 합니다. 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 남편을 이제 교회로 인도한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자매님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자매님이 남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또 저 자매님이 자기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참 많은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남편에게 잘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남편들이 여러분 말 잘 안 듣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는 남편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공 드리고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하면 그게 감동해서 이제 남편들이 교회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본 보이려고 노력하시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도 나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아내의 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려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은 안 하는 화장도 하고 또 귀걸이도 차고 목걸이도 차고 옷도 이왕이면 예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죠. 또 얼굴이 좀 안 받쳐준다 생각되면 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제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이 여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단장을 할 때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 여러분 겉만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그 여자가 아름다운 여인이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 여자가 얼굴만 예쁘게 화장을 했다고 해서 옷만 예쁘게 차려 입었다고 해서 그 여자가 과연 아름답게 보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 아무리 여러분 겉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추잡하고 더럽고 악하면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보면 식사 끝나고 이제 이렇게 입술에 루즈를 바르는 그런 여자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뭐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저 여자분 식사하고 루즈 바르네?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루즈 그 바르는 그런 여자분들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저렇게 입술 루즈로 발라도 지금 밥 먹고 저렇게 하면 입에서 마늘 냄새 날 텐데 입에서 안 좋은 냄새 날 텐데 그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안 하는 여자보다는 루즈 바른 여자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밥 먹고 뭐 거울도 한번 안 보고 그냥 막 들어온 거 묻히고 나가는 여자보다는 어쨌든 거울 보면서 루즈 바른 여자가 훨씬 낫죠. 근데 여러분 원래 제대로 하려면 양치를 하고 입냄새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를 예쁘게 꾸미는 것이 이게 바른 순서죠. 속사람은 엉망인데 겉사람만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여자들이 입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면서 입술만 예쁘게 바르는 그런 여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겉보다도 속을 꾸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하지 말라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로서 꾸며야 할 것은 꾸며야죠. 그러나 겉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4절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갖는 것이 속사람을 꾸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기 보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온유라는 것은 온순하고 온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정이라는 것은 차분하고 조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A gentle and quiet spirit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심령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자는 어때야 되느냐?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해야 됩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여자 보면 참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분들 그런 여자 보면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떠드는 여자 좋습니까? 드센 여자 이런 여자가 좋으세요? 그게 아니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여자, 정말 여자다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되도록 속을 잘 꾸미는 그런 여성들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겉도 물론 꾸미시지만 겉보다도 더 속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그런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또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아름답게 속을 꾸미는 것은 그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가도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만 꾸미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가면서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제가 집사람에게 외모에 대한 어떤 여성의 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집사람이 항상 인용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성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하나님 앞에 참 바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니까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끝에 보시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면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항상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약간만 단장하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여인들도 속사람을 단장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 뜻이에요. 5절 말씀은 표준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제가 표준 새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겉을 꾸미기보다는 속을 꾸미는 여자들이었고 그리고 남편에게 다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마다 늘 어떤 염려를 하는가 하면 남자들이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어떤 놈이 내 아내 채가면 어떻게 할까? 늘 그 걱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새 우리 성경 1독 그 본문이 창세기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그리고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뺏길 뻔한 그런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이쁘면 또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내놔도 그저 걱정 없는 그런 아내 데리고 사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너무 크게 아멘 하시면 집에 가서 곤란당할 수 있습니다. 예. 사라가 이제 그런 여잔데 오늘 이 본문은 사라의 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남편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남편에게 순종한 것을 칭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로 설명하고 있죠. 사라가 여러분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사라가 남편을 따라가요. 반대하지를 않아요. 잔소리를 하질 않아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같이 순종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도 아내 사라가 반대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그럼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라가 반대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6절 하반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을 행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선은 누구에게 행하는 선을 말하는가 하면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자매들도 남편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했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위급한 일이 생겨도 평상시에 준비를 잘해놨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뜻입니다. 잠언 3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녀는 얼마나 가족들을 잘 챙겼든지 눈이 와도 가족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을 수 있으려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급한 일이 생겨도 참 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남편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전에 준비를 잘 하면서 가족을 잘 챙겨가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믿음의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7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남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내에 대해 뭘 알면서 동거하라는 말입니까?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것을 알면서 함께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 7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아내와 살 때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보다 어떤 면에서 더 연약한 존재입니까? 일단 육체적으로 더 연약하지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더 연약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감정적으로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상처를 더 잘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또 여자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남자보다 더 오래가는 것도 여자가 감정적으로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더 센 힘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힘 가지고 아내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자를 사랑해 주라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의 어깨를 여자의 어깨보다 더 크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자를 품어주고 여자를 감싸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넓은 가슴, 넓은 어깨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아내를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뭐 뚝배기 그릇 뭐 이런 거는 막 대충 막 이렇게 해도 그릇 잘 안 깨집니다. 그런데 유리잔이 그 설거지통 안에 있으면 그거 가닥 잘못하다 보면 그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뚝배기 그릇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자들은 유리잔이에요. 유리잔. 정말 조심해서 달아야 됩니다. 설거지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뚝배기는 그냥 슉슉 돌려도 괜찮아요. 안 깨져요. 그런데 유리잔은 조심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자도 강한 그릇은 아니에요. 남자도 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면 아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행복하게 느끼죠. 그리고 아내가 행복해지면 결국 누가 행복해질까요? 남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근데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천국에 갈 사람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믿는 아내와 사는 우리 남편분들은 내 아내는 내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동반자이고 천국까지 함께 갈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 내 아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들도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아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귀에 안 따라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정말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다 보면 감동을 받죠. 아내가 아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교회 한번 가야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따라 나올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두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끝에 보시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내하고 막 싸웠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남편하고 막 싸워서 여기 교회 왔어요. 예배가 잘 들어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내와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올 때는 먼저 다른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온전한 예배,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부부관계를 좋게 원만하게 잘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오늘 이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꼭 이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실천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짐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참 신앙인이라고 하면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괴로워하는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당신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들의 욕망은 말씀에 위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갖고 싶으나 주님은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시고 내 본능은 내가 먼저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도 하십니다. 내 마음에는 복수를 하고 싶지만 주님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본능과 욕심에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과 말씀을 좇아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리고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회개의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우리가 동행하게 돼요. 동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사사건건 방해하세요. 우리의 일들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말할 수 없는 단시로 기도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생명과 그 소망에 관한 이유,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진짜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진짜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장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불협듬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이 앞에서 두 사람 남자예요. 남자가 밭에 일하니까 두 사람, 한 사람 데려가 한 사람 남겨두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불협듬을 당. 이걸 가지고 또 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운전수를, 비행기 조수를 빼가 버리니까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왜?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두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이미 묵시적 사건의 세상 끝, 종말이에요. 시간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 그러니까 데려가고 버려두었다는 말은 휴거가 일어나고 버려진 사람 환란당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해야 구원받,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데려갔다 이 말은 분리가 일어났다, 영원한 분리가 순식간에 단번에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데려갔다 버려두었다는 말은 순식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분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밭에 일하거나 맷돌을 갈거나,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 거죠.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콩 넣어주고 한 사람은 갈고 콩 넣어주고 가는데, 세상에 맷돌 가는 사람이 안 보여. 어처구니가 없어졌어. 콩 넣어주는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순교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해석, 그 세대주의 해석 종말의 프로그램이 그거 아니에요. 사라졌다 끝, 데려갔다 끝, 버려진 봤다, 이건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분리를 얘기하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단번에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니까. 밭에 가서 일해요, 맷돌 갈아요, 직장 다녀요, 학교 다녀요, 공부해요, 취직해요, 아이 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데려가 버려요 한 사람을. 남겼다는 말은 너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을 데려갈 때에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밭 갈면서 찬송하면서 밭 갈았어요? 그건 몰라요. 그냥 똑같이 일해. 겉으로 보자 똑같아요. 그냥 밭 갈았어요. 맷돌 갈았어요. 이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한 사람들은? 뭐 특별한 기도원, 저 지리산 갔어요? 어디 기도원에 갔어요? 안 해요. 똑같이 밭 갈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똑같이 맷돌 갈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오늘 뭐 해야 돼요? 직장 생활 하세요. 예? 내일 확실하게 주님 오신다 해도 오늘 주님 직장 생활 하세요. 왜 그 날짜와 그 날을 알아야 돼요?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늘 그냥 직장 생활 하세요. 물론 우리 국민들은 속아서 그런 말 잘 안 들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왔어요. 제일 먼저 대전으로 피난 왔다가 대전에서 대구까지 피난 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국군이 이기고 있습니다. 피난하지 마세요. 피난하지 마세요.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든든히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광고를 했다니까요. 방송으로 막, 예? 어디 있어요? 대전에서 피해가지고, 피난 가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하고 있으십시오. 한강 끊어 붙여버리고. 이건 우리나라 뭐, 임금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선조가 도망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 믿으면 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서 데려가세요, 자기 백성은. 그러니까 보세요, 밭을 갈거나 맷돌을 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주님 오시는 간에 그냥 똑같이 가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 다니면 구원받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다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다 뭐 찬양대도 해요. 뭐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데려가는 자가 있고 데려가면 예, 안 데려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천녀 비유와 똑같아요. 다음 주에 볼 여천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깨어있으라. 1차적인 깨어있으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령 오심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야 되니까 이들은 종말을 얘기하죠. 그럼 성령이 임한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기다리는지. 구약에서 창세기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 성경으로 풀면 제일 좋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동행했다는 말이 없죠. 65세에 누구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고 365세에 데려가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65세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왜?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선지자로서 세상에 심판을 예언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보면요. 요한 1, 2, 3 앞에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세상에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낳을 때 이름이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무두셀라 에녹 어떻게 살아요? 예, 언제 세상에 심판이 임할까? 무두셀라가 놀다가 잠시 없어지면요. 얘가 죽었나? 그러니까, 종말에 올까? 이건 종말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무두셀라 갑자기 머리에 열 난다? 야, 이러다가 죽을란가? 종말이 올 텐데?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무두셀라가 사실은 성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무두셀라가? 예,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기다리고 해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가 무두셀라 죽던 날이에요. 희한해. 딱 맞아들어요. 무두셀라 죽는 그 해가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나요. 그럼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늘과 동행했는데, 그러면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인다는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러면 기도원에 갔습니까? 에녹이? 에녹이 기도원에 갔어요?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놀랍죠? 세상에 종말이 올 줄 알고 자녀 낳았대요. 시집가고 장가 갔습니다. 결혼시켰어요. 취직했어요. 일했어요. 돈 벌었어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데려가 버리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잊지 아니하더라. 이런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찾아오셨어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에녹에게 찾아가셔. 하나님이 동행해줘. 그게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이는 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게 성령을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원치 않아도 주님과 뭐 하게 되는 거죠?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까? 뭐 김성수입니까? 뭐 무슨 최성수? 아, 최성수.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까? 그런 동행 말고 정말로 주님의 동행은 영원한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 임하니까 이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동행하는 거야. 나 싫어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싫어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적을 늘 방해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두의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길과 목적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그걸 거부시켜요. 성령이요, 내 안에서 욕구가 있잖아요.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요 또 기도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르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감직하고 세상에 자랑거리들이에요. 이걸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대로 놔두면 이거 어디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로마서 8장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대신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야기도 들어주지 마세요. 야기도 들어주면 망하는 겁니다. 들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듯이 우리 안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 왜 우리는 이 몸이 있는 한, 이 죄의 몸이거든요. 우리 죄 짓는 거 외에는 할 줄 몰라요. 죄 짓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죄의 몸을 그대로 내버려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300년을 살실지 뭐 3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생에 주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에 찾아서 동행하세요. 이걸 에녹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주께서 우리를 동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우리의 사고방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세포 하나까지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의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이름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자존심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체면밖에 생각 안 해요. 쪽팔리면 교회도 안 와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와요. 자기 자존심 상한 있으면 교회 안 온다니까요. 그거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목사가 뭐 인사는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내가 왜 인사 받아야 돼요? 나 바쁜데 지금 다른 사람 보러 가는데. 그런 거가 삐지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아까 에베소 읽은 그 말씀요. 에베소가 다 했거든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들은 비방하겠죠. 아이고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천만에 내가 지금 천사를 심판할 자다네요.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있는 사다. 이게 정말로 약속으로 믿어지신다면 세상에 그것들 그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다 가져가 그거.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지금 에녹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니까 야 딱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가야지 그거 엉터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깨어있으라. 성령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4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해놓고 내가 너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에서 다 이루고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럼 너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를 확실히 알려줬다고 해요. 언제요?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막 기근이 9.11 테러 일어나고 그럴 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절대 안 옵니다. 혹시 모르죠. 또 한국에 남한과 북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남한과 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옵니다. 그때는. 언제 오실까요? 생각하지 않대. 평안하다. 염려 없다. 걱정 없다. 그때 도주같이 오신단 거예요. 도주같이.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쪽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도적같이 와도 성님한 성도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만들어주시니까.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어느 섬에 가야 된다. 어느 나라에 간다. 어느 장소에 가야 된다. 그게 예측에서 딱 기다리려고 하는 곧 나쁜 놈들이. 그걸 흔히 사사로운 구원 욕망이라 그래요. 성령이 말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래요. 놀랍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뭐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들이 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니, 이미 예수님 알고 있는 자 또 편지 보냈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 온다고요? 평안하다, 염려 없다, 걱정 없다 할 그때에 갑자기 임하니까 피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준비해서 피할 수 있다. 전부 엉터리예요. 준비해서 맞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주님 오셔서 데려갈 자 데려가고 버릴 자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평안하다 아니면 그때 갑자기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못 피해요. 그래서 그럼 우짜라고요. 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네. 요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해요? 날짜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아모스 말씀하고 이거 인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죠. 아, 그럼 2000년 동안 잠 안 자야 되겠네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 했으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게 뭐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기다리는 모습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딴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주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어. 우리의 내용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내용,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의 내용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피로 나누는 그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 그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세우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진노 앞에 서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진노 앞에 서는 거잖아요. 썩어질 것을 향하여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과 그런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남길지라도 그건 진노 심판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냐. 이건 누구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동행하겠다는 거죠. 동행.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피차 근면이 뭐예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거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항성령에 임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 됩니다. 이게 위로가 돼요. 이런 말씀이 전혀 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된다면 한성령이 안 임했던 거죠. 다른 영이거나 아예 예수님이 안 믿었거나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정말 나 예수 믿는 거 맞는지 정말 나 예수 믿는 거 맞는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여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종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라는 것은요, 마트 가는 것 같아요. 큰 대형 마트 카트 끌고 가서 거기 한 바퀴 삥 돌면서 여러분 그 물건 다 가져옵니까? 뭐만 가져와죠? 필요한 것만 가져와죠. 그래서 교회라는 종교,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트 가서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설교할 때에 그 설교 속에 여러분 필요한 것만 챙겨가요. 그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요. 그리고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회개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우리가 동행하게 돼요. 동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사사건건 방해하세요. 우리의 일들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말하셨으면 단시로 기도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생명과 그 소망에 관한 이유,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진짜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진짜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프로그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그 근원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걸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 밤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낮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0절. 이미 뭐 베드로후서 3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과 잊지 말라. 9절부터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임에서 종말의 영임했으면 종말의 세상 끝이에요.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이렇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자기 이름 넣으세요. 오직 주께서는 누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 한번 오직 주께서는 구절을 읽을 때에 너희를 대신에 뭘 넣자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장우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2000년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리를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왜?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자들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에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대비가 안 됩니다. 갑자기 도둑처럼 오시기 때문에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이 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니까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네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림한 자는 이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림이 임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으로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그 얼굴과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신부이며 교회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면 아비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정말 자신의 전적인 죄인임을 알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런 자들 안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주여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죽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게 다 무너져 내리고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 앞에 다시 무너지고 세워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한 목사님은 물에 풍덩 빠진 사람처럼 믿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꾼다면 미친 듯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약시대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믿었습니다. 꼭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더라도 역사는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디슨 아닙니까? 그는 뭔가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믿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빛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상의 빛으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 곁에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덩어리가 가득 든 자루를 들고 다니던 어떤 광부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때도 역시 그 금덩어리가 든 자루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가 천국에 도착하자 천사가 그에게 왜 아스팔트를 들고 다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금입니다. 라고 광부가 대답을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땅에서는 그것을 금이라고 부르겠지만 여기 천국에서는 그것을 길을 포장하는 데 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 천국에 갔을 때는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던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딘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그의 불완전함과 광야에서 나올 길을 만드셨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케 하는 진리를 들었고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나섰답니다.
1: 내가 딘? 내 아들 딘이구나.
2: 네, 아버지. 15년 넘게 아버지를 찾아왔었어요.
1: 그렇게까지 하게 해서 미안하다, 딘.
2: 성함을 바꾸셨네요?
1: 그래. 그게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2: 그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던 거군요.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1: 내 엄마는 엄격한 종교 집안에서 자라났어. 네 엄마가 그런 얘기도 했니?
2: 여러 번 하셨어요. 엄마는 여전히 종교를 혐오해요.
1: 우리가 결혼했을 때 네 엄마는 겨우 18살이었어. 그리고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었지. 모든 종류의 제약을 거부하고 자유로웠어. 어쨌든 어느 날 밤 내가 불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 그래서 떠난 거야.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경찰이 나를 유치장에 넣었어.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돼서 기차에 몸을 싣고 무작정 섬으로 간 거야.
2: 그래서 성함을 바꾸셨군요.
1: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었어. 엄마는 재혼했니?
2: 네, 전쟁 중이요. 그리고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7년이란 시간은 지옥 같았어요.
1: 너를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2: 이젠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22살 때 드디어 친아버지를 찾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평화도 발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딘 포드의 실화 간증입니다.
2: 어머니가 재혼하실 때까지 여동생과 저는 하숙집에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하숙집 주인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학교에 가기 전에 항상 기도 시간을 가졌고 주일마다 우리를 주일학교에 데리고 가주었답니다. 제가 11살 때 어머니는 한 남자와 재혼하셨는데 그는 바람둥이여서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면 늘 여자들을 집안에 불러들이곤 했죠. 어머니는 우리를 당신이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 보내셨고 어머니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그 교회에 다니기가 괴로웠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한 번도 우리랑 같이 교회에 안 가세요?
3: 다신 교회 내면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
2: 왜요?
3: 네가 일주일에 7일 밤을 꼬박 그 자리에 참석해보면 할 거야. 네가 만약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피아노 반주를 해야 한다면, 동료는 하나도 사귈 수가 없다면, 만약 증조 할머니처럼 보이는 촌스러운 옷만 입어야 한다면, 그리고 머리 모양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대한 촌스러운 스타일로 해야만 한다면 이해될 거야. 또 만약 네가 듣게 될 말이 오직 이건 하지 마, 그렇게 해선 안 돼 라는 말뿐이라면 말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2: 15살 때까지 우리는 매 주일마다 10마일 너머에 외조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후 집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새 교회가 들어섰고 어머니는 우리가 그 교회에 다니도록 허락하셨답니다. 저는 그 교회의 중고등부 담당이신 소니 목사님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은 제게 다음 날 방과 후에 그분 가족이 운영하는 온실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답니다.
4: 주님께서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단다. 잘 들어봐. 무슨 소리 들리지?
2: 아니요.
4: 꽃들이 자라기 위해 애쓰는 소리 안 들리니?
2: 아니요.
4: 저 꽃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중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이 하기 원하셔. 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할 필요는 없어. 단지 주님을 의지하면 돼.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5: 우와, 이 제라늄 뿌리 좀 봐요.
4: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되어야 할 모습이야, 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뿌리가 튼튼하면 또 다른 환경으로 옮겨 심어질 수 있고 생명수가 공급되는 한 여전히 번성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불멸의 씨앗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온실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 딘.
2: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소니 목사님.
4: 너 지금까지 1년 넘게 중고등부에 있어 왔지? 복음이 이해되니?
2: 네, 예전보다는요.
4: 너한테 성경 말씀을 보여줘도 괜찮겠니?
2: 네, 그렇게 하세요.
4: 자, 요한복음 3장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복음이야, 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생, 곧 믿음에서 오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죄값을 대신 치르셨지.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2: 저도 그 말씀을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해한 적은 없어요.
4: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딘, 지금 이 시간 거듭나기를 원하니?
2: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6: 그날 저녁 저는 기도하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날아오를 듯했죠. 그러나 집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이 전혀 없이 단잠을 잤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어머니께서 저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셨답니다.
3: 너 요즘 아무 것에도 흥미가 없어 보여. 어디 아프니?
2: 아니요. 단지 영화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죄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3: 죄된 일들이라고? 얘가 꼭 광신도처럼 말하기 시작하네.
2: 그리고 온실에서 소니 목사님을 돕고 싶어서 그래요.
3: 너 그 교회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딘.
2: 저 요즘 식물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엄마. 그게 뭐 잘못됐나요?
3: 그게 네가 배우고 있는 전부라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
4: 너희 가족한테 인내하렴, 딘. 가족들이 네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돼.
2: 저희 집도 목사님 집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엄마가 새아버지랑 이혼하신대요. 그리고 상황들이 언제나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4: 엄마 화나셨니? 네가 가끔씩 밤에 여기 온실 간이 침대에서 자국하는 것 때문에?
2: 엄마는 그것에 대해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전 거기서 자는 게 좋아요. 아주 평화로워서요.
4: 네가 좋다면 여기서 지내도 돼.
2: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4: 내가 한 변호사와 얘기해봤어. 그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네가 이젠 살 곳을 선택해도 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됐기 때문이래. 그래서 법정에서도 너를 강제로 집에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는구나.
2: 그럼 안 갈래요.
4: 좋아, 여기서 지내렴.
6: 몇 주 동안 저는 그 온실에서 살았고 그 부드럽고 따뜻한 공기와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날마다 있는 성경 공부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날마다 기도 시간도 가졌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제 결정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캄캄한 중에 잠을 자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3: 조심해! 유리에 베이지 않게! 문 열어. 저 위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봐. 저기 있다.
5: 엄마, 이 한밤중에 대체 무슨 일이세요?
3: 너를 이 미친 광신도들에게서 멀리 데려가려고 왔어. 난 평생 이런 꼴을 지겹도록 봐왔다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걸 끝내려고 왔다고.
6: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머니와 두 명의 이모님들 그리고 이모부들이 온실을 깨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고, 경찰은 저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죠.
7: 우리는 강제로 너를 집에 돌려보낼 수 없어. 하지만 간곡히 가라고 권할게.
3: 난 널 그 사람들이랑 더 이상 같이 지내게 하진 않을 거야.
5: 그분들은 저에게 잘해주세요, 엄마.
3: 그들은 광신도들이야.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것은 절대 금지할 줄 알아.
5: 제가 그곳에서 지내는 게 뭐가 잘못됐죠?
3: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넌 겨우 16살이야. 21살이 아니라. 네 이모가 널 뉴욕에 가서 같이 살게 해준다고 했다.
7: 딘, 그렇게 하겠니?
5: 그럼 학교는요?
3: 학교는 그냥 관두고 취직하면 돼.
5: 알겠어요.
6: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강제로 떼어져서 이모님과 함께 뉴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타락한 파티들의 이끌림을 받았고, 그 파티들은 제게 극도의 불쾌감을 주었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17살이 되었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죠. 집에 돌아가서는 신발 공장이 취직했습니다. 그곳에는 경건한 친교 모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없을 때 소니 목사님이 저를 보러 집에 찾아오셨답니다.
4: 네가 다시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5: 네, 하지만 교회에 가는 건 금지예요.
4: 그 얘기도 들었어. 그래서 내가 찾아온 거야. 너를 격려해 주려고.
5: 고마워요, 목사님. 정말로 격려가 필요해요. 제가 일하는 공장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4: 요즘도 성경 읽고 있니?
5: 기회가 될 때마다요. 하지만 크리스천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못해요.
4: 너무 낙심하지 마. 핍박은 구원과 함께 찾아오는 거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5: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4: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 저도 성경 공부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한걸요.
4: 해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미래를 위한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
6: 놀랍게도 어머니는 제가 해군에 입대하는 것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처음 8개월은 개인 시간이 전혀 없이 오로지 훈련에만 꼬박 바쳐졌죠. 부대나 심지어 막사를 떠나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제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기계 운전병이 되기로 선택했고 오데오 훈련센터에 있는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심지어 한 번도 욕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 동료들은 곧장 제 믿음에 대해 공격하며 핍박했고, 곧 저는 그들의 대화의 주제와 놀림거리가 되었답니다.
8: 야, 딘! 난 너란 놈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널 데리고 술집에 가도 넌 그 안엔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 너란 자식은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인 거야?
5: 난 술 안 마셔. 그런데 왜 그런 곳에 가야 하지?
8: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지. 저기 말이지,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우리 외출 허가를 받거든. 우리가 너를 시카고에 있는 스트립쇼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네가 남자로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어. 알겠냐?
6: 그들과 함께 가면서 저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차를 타고 시카고 중심가로 들어갔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스트립쇼 클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행동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처럼 제 평생에 그렇게 더럽고 저속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5: 너무도 괴로웠죠. 쇼가 끝나자 우리는 거리를 따라 내려오며 또 다른 술집을 찾았습니다. 거리를 따라 한참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고 쓰인 커다란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에 환한 미소를 띤 한 남자가 서 있었죠.
9: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와서 커피도 드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5: 아마도 나는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네. 너희들은 어때?
7: 지금 농담 아니야? 미쳤어? 우린 지금 진짜 파티하러 가는 길이잖아.
5: 동료들의 조롱 섞인 웃음을 뒤로하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유혹들의 문을 닫고 새로운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뎠죠. 제가 예전에 조금 알고 있었던 그 세상 속으로요. 퍼시픽가든 미션에는 군인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대접하고 있는 간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몸을 녹이는 동안 한 경건한 분이 저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의 상태를 다 아는 듯 보였죠.
10: 아, 오늘 밤 조금 낙심하신 듯 보이는군요.
5: 저는 어느 곳에도 맞지 않아요. 집에서도 막사에서도요.
10: 형제님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분이세요.
5: 아무도 빛을 원하지 않아요.
1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5: 저는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10: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5: 제가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10: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세요. 베드로후서 2장은 말씀하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5: 주님께서 정말로 오늘 밤 유혹에서 저를 건지셨어요.
10: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5: 어떻게 해야 제가 그분의 선한 은혜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10: 형제님은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세요. 아주 간단한 거랍니다.
5: 제 상태를 고백하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10주 동안 매주 주말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시카고의 그 선교회로 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선교회 직원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일을 시작했죠. 토요일 저녁에는 곧 제작되는 사슬을 끊고 프로그램을 위해 함께 기도했답니다.
11: 곧 정근하게 된다는 소식 들었어요, 딘.
5: 네, 버지니아 노포크로 가요.
11: 데니가 선교회 전도진 묶음을 형제에게 전해주라고 두고 갔어요. 형제님이 타시는 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전하도록요.
5: 퍼시픽가든 미션에서 보낸 그 10주는 제가 승선한 배와 노포크 지역의 교회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시켜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대형 신문사에 라이노타이프 기술자로 취직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월급이 올라.
12: 아, 정말 잘됐네요.
5: 이젠 선교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십일조를 더 낼 수 있게 됐어.
12: 지금 하는 일 마음에 들어요?
5: 여전히 담배 연기는 싫지만 사람들은 좋아.
12: 날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5: 고마워. 아, 이번 여름에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모이기로 했어. 우리 친가족 친척들. 그래서 나도 가려고 생각 중이야.
12: 아마 아버님도 오실지 모르겠어요.
5: 혹은 누군가 아버지의 소식에 대해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6: 우리가 결혼한 지 2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아이가 한 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한 복음전도 선교 그룹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바하마로 갔답니다. 그곳에서 1년을 섬겼는데 갑자기 긴급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비보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돌아갔죠. 이것이 두 번째로 아버지를 본 때였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이후 4년 동안 저와는 겨우 두 번만 연락했던 것입니다.
12: 딘, 많이 힘들었죠?
6: 아버지는 겨우 44이었어, 윌마. 너무 젊으셨는데.
12: 우린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알지 못해요. 우린 단지 이 땅을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6: 때로는 궁금해. 내가 그 춥고 어두운 밤에 선교회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문 밖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12: 그 사람이 갈라진 틈 사이에 서 있었던 거군요.
6: 그래서 우리도 타락한 세상을 위해 할 일이 있노라고 부름을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0: 이사야 54장 17절은 약속하십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의 죄를 위해 그분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죄의 뉘우침을 아십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힘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세균을 만드셨을까요? 이제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왜 세균들이 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특별히 창조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종종 이러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왜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있는 것이며 왜 그것들을 만들었을까? 사실 단지 모든 미생물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거의 모든 미생물들이나 병원균들은 도움이 되는 세균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100%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그들 중 많은 것들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 항생물질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폭넓게 사용된 이유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또한 2500년 전에 중국인조차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곰팡이가 된 콩의 응고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미생물들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공통의 의약을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박테리아는 식물을 에탄올로 바꾸는 데 사용되어지며 그것은 가스오를 생성하는 데 쓰여집니다. 얼마간의 미생물은 변질된 토양을 회복시켜주며 다른 미생물은 기름으로 오염된 해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박테리아 광산의 우려름과 다른 중요한 무기질, 미생물 없이는 우리는 치즈, 간장, 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높은 영양가에 있는 동물 먹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생물이 없다면 우리는 썩지 않는 나무와 오물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미생물은 우리 창조자께서 만든 가장 중요한 창조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다른 생물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인 창조 위에서 저주의 일부분으로 해롭게 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들로부터 공격받는 우리들에게 의약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수많은 좋은 미생물을 제공해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무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TL 카드라고 하는 전도용 작은 카드를 만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알리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나눠보신 경험이 없으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방송 청취 초청 카드인 ITL 카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동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세상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향력 있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없겠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BBN 모든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며 먹는 것과 입는 것들은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저희 BBN은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국이.
5: 민국이에게 무슨 일 있어?
6: 글쎄, 민국이가 오늘 좀 이상한데.
5: 그러게. 평소처럼 농담도 하지 않고.
6: 너무 조용히 있잖아.
4: 민국이는 너무 우울해 보였습니다. 민국이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민국이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교회 주일 학교 때마다 그 짐이 더 무거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민국이는 그 짐을 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국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국이는 혼자 있고 싶어 곧장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빼낸 것, 사람들을 웃기려고 한 거짓말과 나쁜 얘기들, 민국이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민국이는 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민국이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말을 늘 들어주시는 예수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7: 예수님, 제가 어떤 아이인지를 잘 알면서도 절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아멘.
4: 기도를 마치자 민국이는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민국이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민국이는 기쁨이 넘쳐서 말했습니다.
7: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항상 저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친구들이 민국이의 변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민국이가 친구들에게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민되는 일이 있나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국이가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적들에게서 보호하시려고 에베소 6장 11절에 간단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함께 매년 산책로를 수백 마일 자전거로 여행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주행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자전거에 몇 가지 부품을 더 붙였댔는데요. 아내의 자전거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달고 또 거리 측정기와 자물쇠를 달아주고 자기 자전거에는 물병을 홀드할 수 있는 물병 홀더를 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추가로 달지 않아도 매일 자전거를 타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러나 먼 거리를 다녀오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것들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입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 삶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되고요. 또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이는 그만 이리저리 흔들려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악령과 사탄들과 세상의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쏠 때 악만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 우리가 상처를 입죠.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에 굴복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회의에 빠지죠. 우리의 구원과 성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들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실제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들에 대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때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안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전신갑주가 가장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서게 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 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다녔던 신학교 출신 목사님 중에 레스터 롤로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분이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부흥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한 경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주로 나가실 때는 주로 경비행기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하물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오하이오주의 캔튼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도중에 갑자기 나침판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멈추게 되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항로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큰 호수 위를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예전은 점점 떨어져 가게 됩니다. 빨리 나침판이 고쳐지지 않으면 호수 위에 불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친구 목사님이 초조한 나머지 계기판 위에 있는 땅콩 캔을 집어들어서 땅콩 몇 개를 끄집어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순간 나침판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은 계기판 위에 놓인 깡통이 나침판의 작동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장소에 놓여있던 작은 땅콩 몇 개가 비행기 항로를 벗어나게 만든 요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고 굉장한 일이 벌어져야만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콩 미달같이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을 허트러놓고 망하게 된 케이스가 흔히 있습니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가볍게 생각한 행동 하나가 관계성을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대충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선하고 축복된 일을 진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긴 작은 요소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케이스가 좋은 예가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던 때였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온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득 퍼져있던 때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처럼 좋은 승리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간 한 사람이 개인적인 탐심으로 숨겨서는 안 될 재물을 숨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픔을 겪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의 탈선이 무슨 큰 팩트가 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틈새가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큰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일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덜 다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정당한 일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작은 틈 사이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대다수 일들은 나선하고 좋은 일들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대다수 일들은 선한 것입니다. 예, 근데 복음 전거 선한 일이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선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받는 평가를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변명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틈사이가 보여서 복음의 길을 막는다면 우린 그것을 절대로 허락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일수록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삶을 열어가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비방의 대상이 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가 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선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선한 목적인 복음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한 연보를 가져오는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돈을 다루는 이슈가 아니라 선교적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바울은 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돈이 개입된 곳에는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돈만큼 센시티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위안부 할머니 모금 문제 때문에 많은 이슈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5년간 88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 실제로 할머니들에게 사용된 돈은 2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돈은 뭘 했느냐? 부동산 구입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돈 문제에 대해서만은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같이 조심을 부탁한 이유는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비방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할 사람들, 선한 일을 해도 악하게 만들 사람인데 이와 같은 문제에 얼마나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겠어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속임수로 돈을 취했다, 또 그들이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은 부풀려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행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방의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손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음이 손상을 입게 되고 복음의 길이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 문제를 굉장히 케어풀하게 다루어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 한 사람만 보내지 않고 교회가 인준한 두 명의 형제들을 함께 보냈어요.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견제도 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것이 없도록 한 팀을 만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바울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적이 선하고 의도가 선하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바른 영적인 자세로 사역을 추진해야지 결과가 더 아름답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과제들은 설명드린 것처럼 다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과제 중에 최대의 과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과제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과제를 여러분과 제가 잘못되게 처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막히게 되고 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과제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진행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필요한 한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저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뽑힌 세 명의 인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질을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사역에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건강한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갖되 건전한 열정을 가져야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먼저 디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말을 보게 되면 스푸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빨리 움직인다, 열심히 열정을 갖고 움직인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스피드라는 영어에서 나왔어요. 빨리 움직이는 것, 스피드죠. 그래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신속히 이루고 싶은 마음의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아예 이 단어를 enthusiasm, 열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속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열정을 심어주셔서 이 디도가 자원해서 고린도로 달려가게 한 사실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디도는 누가 푸시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고린도로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속에 고린도 성도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열정이 없이 하게 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본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열매도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마음속에 열정을 품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열정을 품어야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 살 수 있게 되고 요구되어진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윌러크릭 교회에서 만든 훈련 교재 중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 중심적으로 일을 하자, 그래서 온 교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이것을 훈련하는 좋은 교재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마스터 라이프가 끝나면 1박 2일 일정으로 수양원에 올라가서 이 교재를 함께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은사를 따라 일하려고 할 때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 교재는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what에 대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스타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성격을 가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체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스타일이죠. how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열정을 발견해야 된다. passion.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가는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ere,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열정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열정의 방향을 알 수가 있었어. 예, 근데 자꾸 내 마음이 음식 쪽으로 간다. 먹는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먹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은 뭐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지겹지가 않다. 어디 맛있는 식당이 있다 그러면 몇 시간을 드라이브에서라도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패션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음식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핏대를 올리거나 침을 튀김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의 열정은 정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운동에 열정을 쏟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동양화에, 목단이니 난춘이 국한이 단풍이니 동양화 아시죠? 이 동양화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밤새 이걸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우리 새벽이 가까울수록 정신이 더 맑아지고 생기를 갖게 되는, 왜냐하면 동양화의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가는 곳,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열정인데요. 열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열정이 있는가 하면 건전하지 못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박 같은 것, 세상 향락에 열정을 쏟게 되면 인생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탐욕에 열정을 쏟는다든가 세상적인 출세의 열정을 쏟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열정을 품 때 바른 열정을 품는 것, 건강한 열정을 품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 근데 예배를 위한 열정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아무리 환경이 막혀도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열정 가진 분들 계시죠? 파킹약을 섬기는 사람들,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하냐 물어보게 되면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한다는 말을 해요. 이런 분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목숨을 걸고 척박한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나갈까요?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교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떤 분 한 분이 제게 와서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2주간 동안 터키의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를 떠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도 여기와 똑같이 코로나가 있습니다. 더 심하고 더 비참한 코로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 부담이 있는 그곳에 그 척박한 그 땅에 왜 굳이 2주간이나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일까요? 안 가면 잠이 안 온대요. 안 가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요. 이게 열정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데 열정을 품게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나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열정을 갖긴 갖되 바른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바른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노력한다고 열정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켜 주시고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서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의 심령 속에 가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은 순종해서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원래 일곱 지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나 복음 전거자, 이벤젤리스트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역에 성공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곳에 좀 오래 머물면서 자신의 사역도 누리고 그냥 거기에서 정착해 살면 참 좋을 텐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이 약 70km라고 합니다. 제법 먼 길이에요. 더구나 거기는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달려갔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스피드를 내어서 전심을 다해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빌립은 미적되지 않았어요. 변명하며 다른 핑계되지 않았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장 달려가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순종한 케이스입니다. 달려가 보았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한 사람이 구원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봄을 주고 전해주고 침례를 베푼 결과 이디오피아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열정을 주세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부담감을 통해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주셨는데요. P31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P자는 Proverbs, 이 자문이라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31장, 자문 31장을 경영의 모토로 삼고 미국 내 굴지의 건축회사를 만든 팀 하스 회장이 쓴 책이 바로 P31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팀 하스라고 하니까 꼭 미국 사람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국 분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하형록이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하자 H-A-A-R-S 하시에다가 S를 붙여서 팀 하스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분도 참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분의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천목회지로 한센병 환자촌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센병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센병은 저주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환생병 환자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분의 아버지는 첫 목회지를 그곳으로 택하고 7년을 작정하고 나병 환자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티마스라는 분은 나병 환자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드러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년이 끝났는데 이제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6년을 더 연장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가 더 하자고 해서 6년을 더 있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어머니는 목회자의 남편의 뜻을 따라 할 수 없이 한센촌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이 코가 삐뚤어지고 손가락이 뭉개진 나 환자들인데 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렵게 쉬운 삶이겠어요. 그래서 작정한 7년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막상 이삿짐을 꾸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꿈에 십자가를 봤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꿈에 나타나고 그때 들려온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데요, 이런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나의 마음은 아직도 이곳에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 음성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지금까지는 남편 때문에 건성으로 사역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나서서 진심으로 이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6년 동안을 더 섬기다가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성령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고 삶도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요. 그 이후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요, 그의 아들인 팀 하스는 유펜에 들어가서 건축을 공부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팀 하스 건축회사의 회장이 됐어요. 어려운 일을 이곳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사원으로 그 회사를 세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31장을 근거로 그 말씀의 프린스플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건강하고 존경받는 회사가 됐어요. 수많은 단체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좌마의 이사를 맡아서 선교를 돕기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정부 건축 자문위원으로 선출되게 됐던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의 열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최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건강한 열정, 이걸 갖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 동질성을 가져야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디도와 함께 갔던 한 형제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디도나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력자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력을 하려면 영성이 같아야 돼요. 영성이 다른 사람과 동력하게 되면 피차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즉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칭찬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하트가 남달랐던 인물.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형제가 가진 관심사가 바울이 가진 관심사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의 영광에 관심을 가졌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최대 관심을 두었어요. 두 번째는 동일한 원을 나타냈다. 이 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eagerness, the same eagerness to help,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 했는데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교회가 선출을 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도록 세운 인물이다. 실제로 장차 바울이 예루살렘 향해 올라갈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동일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동기도 동일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동일한 사람, 이와 같은 것이 영적인 동질성이에요. 이 동질성을 가져야지 하나님 분부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형제가 누구인가, 사실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과 유사한 영성을 가진 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서를 보시게 되면 누가는 바울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여정에 동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같은 영성을 가진 자가 같이 가야 돼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성령과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 가진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더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행할 때에 건강한 영성을 가진 파트너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파트너를 만나야지 여러분 인생이 더 건강해지지, 혹시라도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잘 계획해도 인생 자체가 상처를 입게 되고 깨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홍수가 나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서 두 개의 항아리가 맨물에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는 사기로 만든 항아리고 또 하나는 노스로 만든 항아리였습니다. 이 노스로 만든 항아리가 사기 항아리 옆으로 다가오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서로 길동무가 되어서 함께 떠내려가자구나. 너가 내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며. 그때 사기 항아리가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말은 고맙지만 제발 내게 돼서 떨어져 줄래. 자네와 같이 가면 필경 내 몸이 깨어지게 될 것이니까. 노트 항아리와 사기 항아리는 같이 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부딪히면 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질적인 존재와 같이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지게 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좋아하고 예배 소홀히 여기고 부정적인 사고로 꽉 찬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 보세요. 뭐 배우겠어요? 부정적인 것 밖에 볼 게 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동지를 만나야 돼요. 경건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며 기도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똑같은 여정을 통과해도 더 아름다운 일을 많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위해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지 바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동역자를 만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사역이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검증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검증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믿을 만해야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디도와 동행했던 또 한 명의 형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에 소개된 형제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볼로가 아닐까, 신라가 아닐까, 두기고 아닐까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을 하지만 We don't know,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 형제는 검증된 일꾼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가 간절한 것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했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has been proven many times in many ways.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검증하고 테스트해서 proven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필요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의 인격과 삶과 삶의 질에 대해서 여러 차례 테스트하고 입증된 신뢰감을 가진 사람. 23절을 계속 보시면 그랬기 때문에 이 형제를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사자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란 단어.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보냄받은 자란 뜻이죠. 그러나 테크니컬리는 사도란 뜻입니다. 사도. 그만큼 교회에서 신뢰받고 이분 존경받는 인물을 바울은 디도와 함께 보냈다는 뜻이. 자,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온 교회가 확정해주고 믿을만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디도와 함께 가게 했을까요? 이와 같이 신뢰받는 자를 보내야만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이 이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으면 그가 하는 말을 다 믿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다, 그게 프로분되어지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믿게 되고 그분이 가자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 사람 봤더니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아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늘 왔다 갔다 하고 거짓말 잘하고 했던 말 뒤집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못합니다. 세상 여러분과 저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누가 봐도 진실되고 바를 때에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기 시작하는 것이지, 평소에 늘 부정직하고 비열하게 남의 덩이나 치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한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겠어요? 누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복음의 credibility, 복음의 신용도는 우리 삶의 credibility, 우리 삶의 신용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믿을만 해야지, 진실되고 바르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지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이 힘을 얻게 되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사님 중에 Doug Milland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브라질 아마존의 인디안촌에 들어가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는 인디안들이 이 사람을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백인이라고.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백인들이 그곳에 와서 인디안들을 이용하고 원주민들을 착취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백인이라는 단어는 절대 좋은 명칭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밀랜드 선교사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원주민들의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착한 백인으로. 백인은 백인인데 괜찮은 백인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의 관습과 생활을 따라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자 이번에는 이 선교사님을 백인 인디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밀랜드 선교사가 상처 입은 소년 하나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발을 닦아주는데요, 발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이 발을 닦아주며 치료를 했을 때에 이것을 지켜본 원주민들이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칭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아포스톨로스예요. 사도와 같은 사람, 주님이 보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명칭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분과 저를 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삶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일 거야, 저들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코리안, 어글리하고 셀피시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들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에 신뢰할 만하고 진실된 것이 알려질 때에 복음의 문도 열려지게 되고 복음도 더 힘을 얻어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많은 선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거의 사역은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오늘 크리스찬 서클을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진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붙잡게 된다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능력은 정치적인 능력도 아니고 물량적인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선한 능력, 이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복음과 진실된 삶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능력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환경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가지신 선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한 능력이 나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도 주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감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은 상업 광고를 일절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찬양만을 24시간 전하는 선교 방송으로서 100% 청취자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은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물질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BBN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며 기도 중에 BBN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마음 외면하지 마시고 이 어두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는 BBN 사역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지금 후원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홍현민 강사의 보냄받은 자들의 영성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2: 이 클래스는 선교사 후보생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클래스거든요. 근데 지금 선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적인 그 개념이나 문화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뭐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같은 그런 관점으로 선교가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다라고 하면 그 왜 당신의 선교 개념은 뭔데 왜 선교사 모든 사람이 선교사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그 좀 전통적인 그 정의로 다시 돌아가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화 자기 사는 지역을 에서 보냄을 받아서 다른 문화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선교사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사실 또 그거는 뭐 꼭 그런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네요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저와 이제 질문과 응답하는 그런 시간에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나라에 가서 몇 년간 살게 되고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준비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 좀 시간을 좀 따로 내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저랑 이제 제처랑 준비했는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숫자가 적진 않은데 그래 오늘은 아주 여러분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사실은 그냥 그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 해도 좋을 것 같은 저는 근데 그런 거 좋아해요. 예. 그게 훨씬 더 퍼스널하고 인터랙티브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제 이름은 홍현민이고 아내는 이제 그 홍기주. 저희는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일합니다.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라는 단체에서 일하거든요. 오늘 그 강의 제목은 보냄받은 자들의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위에 태그라인 하나 붙였습니다. 보내신 분을 통해 배우는 보냄받은 자들의 영성.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누구를 모방할 것이냐? 누구를 모델링할 것이냐?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보내신 분을 내게 배워야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 밑에 그림은 인도네시아의 어느 마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와 저 밑에 태평양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 여러 나라에 있는 교회의 선교 훈련을 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같이 하는데 이제 인도네시아를 제가 자주 방문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 인구가 한 2억 5천 명쯤 돼요. 2억 5천만 명. 많죠, 그죠? 우리나라에 뭐 몇 번에 되는 겁니까? 한 5배쯤 되는 거죠, 그죠? 남한에. 근데 한국의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 되죠? 한 뭐 많이 잡아서 한 15%? 뭐 그렇쯤 봅시다. 그러면은 한 750만쯤 되는 건가? 근데 인도네시아는 크리스찬이 2억 5천만의 10%쯤 됩니다. 그러면 2,500만 명입니다. 그럼 두 나라를 크리스찬 절대수를 비교해보면 인도네시아가 훨씬 많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선교계에서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는데 남쪽 지역에 크리스티애니티가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반부, 그러니까 적도 밑에 있는 나라들,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서 선교 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걸 배경으로 이제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대화를 좀 해봅시다. 글쎄요, 뭘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요. 아, 요즘에 제가 꽂힌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노래 좋아하세요? 이건 후렴이죠, 후렴. 제가 아마 불러드리면 여러분 알 것 같아요. 그,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잘 모르세요?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익숙하죠? 그죠, 익숙하죠.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그,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놀라운 그분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아주, 희미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뭐 이런 이제 찬성이죠. 그래서 요즘에 흥얼흥얼 자주 합니다. 근데 아직도 3절 가사를 못 외웠습니다. 요즘엔 가사 외우는 게 왜 어려운지. Turn your eyes upon Jesus. 오늘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하려고요. 보냄받은 자의 영성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이번 코스타의 주제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The sent, 보냄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그럴 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우리 선교사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준비하시면서 이 그 내용을 잘 평생 기억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 아세요?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죠? 뭐 디자이너들은 프로토타입 그러면은 그 매스 프로덕션을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드래프팅을 한번 해보는 거, 그걸 보고 프로토타입이라 그러죠. 프로토타입은 이제 모델링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거에는 프로토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원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원형은 이제 프로토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first 이런 뜻입니다. first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그러면 이제 모양 이런 뜻이니까 프로토타입은 어떤 것의 기본이 되는 모양이나 그것이 형성되기 전에 원래의 모양. 이런 걸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의 영성의 모델이 되는 거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모델은 보내신 분이 모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샘플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나라가 이제 방글라데시,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 자주 가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아직도 교통수단이 이런 인력거가 있습니다. 요 형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형태로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전거를 개조해가지고 뒤에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또는 이제 어린아이가 있으면 세 사람까지 앉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릭셔를 타고 다니죠. 근데 이제 그 이런 그 이게 이제 릭셔의 원형이라면 이게 이제 하나의 변형된 형태이고 동물이 끄는 릭셔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모토라이즈 된 릭셔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릭셔들은 이제 변형된 형태고 이 릭셔의 원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 이렇게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인력거 이런 걸 이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선교에도 프로토타입, 원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선교사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선교의 원형이십니다. 원형을 통해서 늘 우리들을 돌아보고 원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되고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에 한번 앵커가 되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NASB를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잘 보이시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은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분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찼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에 그 개역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죠. 요 번역을 잠깐 보신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번역 성교회에서 나온 성교사가 하니까 이제 다른 버전도 좀 보여드릴 것 같죠, 그죠? 네, 다른 버전은 이제 요즘에 그 비러슨의 그 메시지가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말씀이 육신과 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사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영광을 아버지와도 같고 아들과도 같은 동일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관대함이 안과 밖으로 참됨이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좀 어떤 번역이 좀 눈에 두드러지세요? 조금 전에 번역하고 오늘 보시는 거 하고 이 번역에서 어떤 번역이 좀 이렇게 익스팬드가 된 것 같습니까? 좀 일레버레이션 됐다 그래야 되나요? 어떤 게 보이세요? 번역의 차이가 좀 보이십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 육신과 피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 부분을 추가했죠. 그죠? 원문에 사실은 이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유진 피로스니 자기 묵상 가운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요런 두 번째 문장 굉장히 신선한 또는 독창적인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였죠? 그 전에 있는 게 이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근데 메시지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사 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이웃으로 이사 하셨다는 생각이 평소에 드시나요? 오늘 뭐 아까 그 책 소개할 때 하나 소개됐던 책이 뭐였죠? 오감으로 읽는 성경 그런 거 소개됐었죠. 그죠?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요르단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책인데 한번 뭐 사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로스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눈으로 영광을 보았는데 그건 아버지와도 같고 아들과도 같은 그런 동일한 영광이었고 그 예수님께서는 관대함이 안과 밖에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진실됨이 참됨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이제 그 우리 가운데 이사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다음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NASB 우리 스탠다드 트랜슬레이션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몇 가지를 좀 보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거 한 가지 좀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죠? 보냄받은 자의 영성인데 보냄받은 자의 영성을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에 관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영성의 세 가지 측면을 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구조가? 네네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거 하나씩 이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낳았을 때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왔고, 동방에서 와이즈맨들이 왔고, 또 목자들이 왔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그 만약에 사회 계층의 그 폭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양쪽 양극단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목동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 낭만적으로 이해해서 그렇지,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서 목동은 아주 그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계층이죠. 그러니까 그 두 계층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창조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말씀이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셨고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1장 1절과 1장 14절을 이렇게 컴바인하면 그 무리 없이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1장 1절에 분명히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됐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얘기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표현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divine communication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다 담아서 보낸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사소통 그 자체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그 배운 다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You wanna know what God wants to deliver to you? You wanna know what God wants to say to you? 뭐 이렇게 얘기하면 yes. 그러면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사소통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번역이 된 것이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이라 그러면 그 오리지널 랭귀지가 있고 타겟 랭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랭귀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타겟 랭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있었고 디비니티가 있었고 휴매너티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통역해낸, 번역해낸 분이 있다면 그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트랜슬레이터였다. 뭐를 트랜슬레이션 하셨죠? 하나님을 트랜슬레이션 하신 겁니다. 뭘로? 휴먼으로.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다른 관점에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번역해 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이제 그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바이블 칼리지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인데, 오랫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대학 교수들은 몇 권의 책을 쓰잖아요. 그죠? 자기 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묵상한 걸 모아서도 그렇고. 근데 이 대학 교수님께서는 한 권의 책도 출판하지 않고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이제 은퇴 감사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많은 제자들, 동문들, 그 다음에 동료 교수들이 이렇게 다 같이 자리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지난 몇십 년간의 이 캠퍼스의 생활이 참 기뻤습니다. 뭐 이런 이제 회고하는 인사말을 한 다음에 사과하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십 년간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다른 교수들처럼 여러 권의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저에게는 그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넉넉한 이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선 자리에 앉았어요. 그 교수는 굉장히 진심이었으라고 생각 들어요. 이거 실화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 또는 이제 동문들이, 제자들이 이제 답사를 하잖아요. 그죠?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그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다른 교수님들처럼 많은 연구 그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아쉬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들이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마다 항상 시간이 있으셨고, 그리고 시간을 내주셨고, 저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제 생각은 제가 바로 교수님의 책입니다. 제 인생이 교수님의 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동문들이, 동료 교수들이 일어나서 감사의 박수를 치는 그런 그 페어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쵸? 예수님에 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가장 그 많이 팔리는 지금도 뭐 스테디셀러인, 베스트셀러인 성경도 신구약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책들도 수없이 많이 썼고, 우리 지금 코스타의 서점에 가보면 수백 권의 책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정작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는데, 그분은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번역해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있는 학업 과정 가운데 논문을 쓰시거나 또는 뭐 책을 쓰시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책은 예수님의 삶을 다시 또 어떤 사람들의 언어로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해내는 그런 번역책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책을 안 쓰는 그 핑계도 그겁니다. 저는 책을 쓰기보다는 예수님의 삶을 번역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게 그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런 그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삶 가운데 번역해낸 분입니다. 선교사 후보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번역해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있는가? 익스프레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묵상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선교는 바로 번역이다. 그것은 제가 성경번역 선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름받은 것, 우리가 그 남은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짧게 정의한다면 번역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는 번역입니다. 뭘 번역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 삶으로 번역해내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번역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죠. 그러나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나는 예수님을 번역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내 삶으로.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그리고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마치 우리의 프로토타입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한 그 섬에 있는 마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 유진 피러슨의 요한복음 1장 14절 두 번째 문장의 번역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사 오셨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 집에 이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되신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라는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Among us. He dwelt among us. 이런 거죠.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친교의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Fellowship. 그것을 가득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정말 이제 불의 심판, 뭐 의의 심판 이런 것을 담고 있지만 그 심판을 담고 있는 그릇은 뭐였냐면 그 심판의 표현은 뭐였냐면 우리와의 사귐이었습니다. 그 사귐이란 단어는 굉장히 그 heavy loaded 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7장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나의 집을 그들 가운데 지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그들 가운데 짓겠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때에 열국이, 열방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항상 번역을 해야 되는 그들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좀 자격이 없습니다. 선교사로 한 13년간 아내와 일했지만 저는 이제 저희 단체의 미국 본부에서 일하고 두 번째는 국제 본부에서 일하고 지금은 아시아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런 삶을 제가 실천해 보는 데는 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배들에게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사의 영성에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원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소원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다.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갖는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볼 마음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강이나 물질 혹은 지위로 인해서 갖는 자신감이 아니라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우리의 즐거운 것, 괴로운 것을 보지 말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1: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장벽이 있죠. 특별히 이민생활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경제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진학을 못하는 젊은 사람들, 또 돈 때문에 인생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장벽이랄지 문화적인 차이에 서는 장벽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요.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장벽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열등감이나 두려움, 또 마음의 상처나 편견 같은 것이 우리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케이스가 어떠하든 또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이든 우리 이 장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장벽을 깨뜨려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인디아나에 있는 펄듀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흑인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 왼쪽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마른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살부터 8살까지 다리에 보조를 끼우고 생활하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모님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절뚝거리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딸의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해주세요. 잘 걷지도 못하는 딸을 놓고 더 빨리 달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한참을 하다가 피곤해지면 아버지가 또 딸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매일 몇 시간을 4년 동안을 그렇게 했더니 4년째 되는 해 그 아이가 보조를 떼고 걷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